방송가정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해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딤플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딤플 라이프는 남보다 좋지 못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딤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딤플러라고 부릅니다. 딤플은 골프공에 패어있는 작은 굴곡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마치 곰보처럼 여겨져 딤플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딤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딤플이 빽빽하게 있다는 이유로 골프공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잔병 치레가 잦은 사람이 면역력이 강화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서양에서는 이것을 딤플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왔다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딤플 효과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쓰신 예수동행 일기를 소개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높은 층에 거주함으로 바람을 주셔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깨우시는 주님을 부르며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의 눌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실 주님을 부릅니다. 무더운 날씨에 찬양을 위해 일찍 성전에 나와야 하시는 블레싱 찬양대 어르신들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하며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는 상황에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묻습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쉬어가야 할 상황이 올 터인데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런 무더위에 감기로 기침을 많이 하고 목이 따갑고 참 힘든 며칠을 보내며, 잠시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긴 시간 병마와 싸우는 지체를 생각하며 더욱 중보하며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감을 알고 더욱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몸의 힘듦으로 주님을 더욱 찾는 은혜를 누리게 됨에 이 또한 감사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계획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전에 블레싱 찬양대원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언제나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길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협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블레싱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카가 예쁜 공주를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장로님께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육을 감당하면서 긴 시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동행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통해 오히려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이기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과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합니다.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힘겨워집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부릅니다.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부릅니다. 셀 온라인 나눔을 합니다. 셀원들의 낮은 마음 안에 진솔한 글을 읽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부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받기 원하여 주님 부릅니다. 다윗의 모습을 배웁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분깃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금임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 드리며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론들의 순종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치킨가스 지체와 반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화 중에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드리며 말씀을 달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맘모스빵 할인받아 구입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동해일기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셀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나눔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적어주셨는데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도전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것을 통해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받는 그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듣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예수 전도단 캠퍼스 50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고 또 6가지 가이드 질문도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행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일기를 읽으며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나눔방을 만들어 가족들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예수동의 일기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해 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홀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민의 찬양 일상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행복하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매주 이 시간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오늘도 우리 오세너십과 함께합니다. 우리 팀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2: 네, 곽충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혜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난주부터 오랜만에 제가 마이크를 켜드렸죠. 우리 네.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자, 수줍은 목소리. 자, 너무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초복이었어요.
3: 네.
0: 네, 여러분 좀 몸보신은 하고 오셨는지.
3: 네.
0: 교수님, 아주 눈이 동그랗게, 네.

0: 네, 어떤 걸좀 드시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1: 그날 다 드시는 걸 저도 먹었습니다.
0: 아,
1: 그런 일이 잘 없는데,
0: 네.
1: 어제는 우리 딸의 메뉴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서. 줄 서서
0: 네.
1: 영양을 또 이렇게 보충하고 왔습니다.
0: 아유, 잘 다녀오셨군요.
1: 네.
0: 따님과 함께.
1: 네.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어떠셨는지요?
2: 네, 오늘 저는 어제 초복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0: 네.
2: 오늘 여기 와서 몸보신을 하는 것 같아요.
0: 어떤 의미죠?
2: 네, 우리 하은 PD님이
0: 예.
2: 오프닝 멘트를 하시는데 오늘
0: 어머.
2: 유독
0: 네.
2: 마치 크림 파스타 위에 트러플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0: 아.
2: 소리를 귀로 먹는 듯한.
0: 세상에.
1: 먹고
2: 아,
1: 싶네요.
0: 배고프다.
2: 크리미함 위에 향긋함이 탁 올라가
0: 아,
2: 있는.
0: 세상에. 아니, 목사님 확실히 남다르시다,
2: 그래서
0: 표현력이.
2: 보시긴 했어요,
1: 그러니까요.
2: 정말로.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주일 10시에
1: 네.
0: 또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이번 주에 들으시면서 오프닝 멘트 참 궁금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 본방사수 해주시면, 네, 들으실 수 있다는 점
1: 네.
0: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우리 전성훈 선생님. 네, 오랜만에 마이크를 좀 켜드렸는데, 여전히,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세요. 어떤 한 주를 좀 보내고 오셨어요?
3: 저는 특별한 일은 없는 한 주를 보냈고요. 어제 또 초복이었는데 저는 또닭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닭을 못 먹었습니다.
0: 이럴
3: 그래서
0: 수가.
3: 조금 아쉬웠고요.
0: 예.
2: 이런 일이.
1: 그러게요.
0: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네.
1: 그러게요.
0: 그럼 뭐 다른 대체제가
2: 네,
0: 있으니까요. 뭐
2: 그렇죠.
0: 소나 네, 어떠한 네, 아니면 좋은 버섯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영양 보충 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1: 한 PD님께서 항상 주마다
0: 예.
1: 저한테 이번 주 근황은 어떠셨습니까?라고 물어보시잖아요.
0: 맞아요.
1: 역질문을
0: 네.
1: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때가 되었다
0: 아,
1: 싶습니다.
0: 예. 아, 네.
1: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좀뭐 내부적인 어떠한 그런 변화도 있고 하다
1: 네.
0: 보니까 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또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왜 늘상 이어오던 그런 한 주에서 좀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서 좀 벗어나면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는 약간은 당황스러우나 그러나 그렇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한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는 책기가 있어서 네, 영양 보충은 못했지만 네, 오늘 할 예정입니다. 네,
1: 그렇군요.
0: 내일 이제 또 휴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네, 푹 쉬어야겠다.
1: 네. 여러분께 항상 우리가 새로운 근황을 전해드리는 것도 새로울 수 있겠지만, 오늘 음악 용어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0: 너무
1: 네.
0: 좋습니다.
1: 하은 PD님의 그 어떤 근황, 방금 말씀하셨듯이, 늘 비슷한 일상이었지만, 아마도 도돌이표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여러분,
0: 네.
1: 도돌이표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까지 부르고 나서 그 도돌이표라는 지침을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칫 우리가 지겹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늘 새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운전해서 가는 길이 어제는 1번 골목이었는데 오늘은 2번 골목이에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것에 계속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저는 좀 이렇게 무언가 바뀌는 걸 즐겨하지
0: 네.
1: 않기 때문에, 도돌이표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가 지겨움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도돌이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예,
0: 아멘.
1: 중점을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아멘.
1: 오감 찬송가는 제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렇게 저를 어려서부터
0: 네.
1: 제가 교복 입고 새벽 기도를 좀 오래 섬겼거든요. 그럼
0: 네.
1: 그때 꼬마의 모습으로 기억들을 많이 하세요. 학교 등교하기 전에 교복 입고 온 모습을.
0: 네.
1: 그래서, 아유, 우리 꼬마가 그렇게 방송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 듣고 있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0: 감사하네요.
1: 도돌이표 같지만 정말 이 오감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도하고
0: 아멘.
1: 정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또 그만큼 우리 청취자분들 참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늘 애청해주시는 우리 오둘둘 6번님이시죠. 폭염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감 찬송가와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이 시간 기쁨으로 또,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로, 기도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센어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찬송가에 깃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주제 찬송가가 어떤 거죠?
1: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찬송을 들으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련한 것은 극동 오페라입니다.

0: 극동 오페라. 여러분 오페라는 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1: 예.
0: 일단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나 종교개혁 기념일 챕터입니다.
1: 아, 종교개혁 기념일 챕터.
0: 네, 기대하셔도 예. 좋지 않을까. 저 혼자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찬양을 들으시고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0: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새 찬송가 586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 521장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의 가사는

0: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나온 선언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을지를 염려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영적 지도자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끝났지만 가나안 문화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여러 우상들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앙적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지금 선택하라.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과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이었고 야곱이 우상을 버리게 한 그곳도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일까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어떤 신상이나 어떠한 재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인정욕과 성공욕과 자녀의 잘됨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지금 선택하라. 그리고 먼저 자신의 결단을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만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언약 백성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간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감동에 젖어 있느라고 제가 한템포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광고처럼 드린 말씀대로 극동 오페라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와.
2: 그러려면 우리가 오페라의 정의부터 조금 알아야 되겠죠?
1: 네.
2: 자,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오페라는 저희가 접하기 쉬운 문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말로 부르기 때문이죠. 이태리어로 불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뮤지컬은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고 가면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 가장 큰 차이로는 오페라에서는 성악가 분들께서 주로 노래를 하시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야외로 나가면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뮤지컬에서는 배우분들이 핀마이크 달고 나오세요.
1: 맞아요.
2: 그리고 노래가 빠지지 않고 스토리라인에서 본인들이 춤도 추고 하십니다. 오페라는 전문적인 노래 영역에만 들어가시기 때문에 춤이 나오거나 무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 무용 단원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찬송가 파악하기를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어느 민족 누구게나 2분의 4박자입니다. 또 이렇게 가분수의 박자가 나왔죠.
1: 그러네요.
2: 자, 2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4개가 들어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음표의 구조는요. 4분음표 3개 위에 3이라는 숫자가 써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 3이라고 쓰여있는 이것의 어떤 이름은 무엇일까요?
1: 3.
2: 셋.

0: 셋 있다는 표.
1: 셋 있다는 표.
2: 셋 있다는 표입니다.
1: 저도 기억났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1: 그쵸?
2: 네. 네. 자, 4분음 표에 셋 있다는 표가 합쳐지면요. 2박자라는 박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셋 있다는 표가 많구나까지 확인을 하시고 오늘은 본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할을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1: 와.
2: 자, 총연출의 임소희. 오늘 박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 감독에는 우리 송은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1: 와! 덕입니다.
2: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솔리스트는 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다역을 하셔야 될 우리 하은 PD님께서는 낭독과 또 노래로 하는 낭독이 있습니다.
1: 네.
2: 용어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걸 담당하시겠습니다. 자, 낭독의 하은 PD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가 끝났으면 저희가 예. 짧은 연습과 함께 리허설을 거쳐서 한 편의 오페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의 목적은 특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어떤 목적은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그렇죠.
2: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로 쉽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페라에는 목사님,
3: 네.
2: 아리아라는 영역이 있고
3: 네.
2: 또 말하듯이 노래하는 네.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네. 우리가 뭐라고 하죠?
3: 레치타티보.
2: 성악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치타티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치타티보를 오늘 하은 PD님과 제가 할 거거든요.
1: 저희가요?
2: 네.
1: 네.
2: 그런데
1: 알겠습니다.
2: 어떤 건지 전문가분의 그 어떤 먼저 예시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사로 우리 송 선생님께서는 첫 코드만 한번 쳐주시고 목사님께서 레치타티보는 이런 형식입니다를 맛보기만 한번 보여주세요.
3: 네. 어느 민족 누구게나
2: 여기까지입니다.
1: 이렇게
2: 어떻게
1: 거군요?
2: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요? 이게
1: 어느 뮤지컬에 아주 네. 유명한 구절 중에 누가 죄인인가 약간 이런 느낌 같다라는
2: 그렇죠.
1: 생각이 듭니다. 네.
2: 오늘 여러분께 낭독부터 시작해서 아리아 레치타티보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레치타티보는 방금 송은 선생님 우리가 오늘은 그냥 피아노 아니고 어떤 버전으로 맞춰 놓으셨을까요?
4: 오르간 버전으로 맞춰놨습니다.
2: 네,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도 합시코드라는 악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서는 가장 오르간이 비슷한 음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음을 쳐드리면 하은 PD님과 제가 조금 자유롭게 대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1절은 아리아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파트가 무엇인지는 목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바리톤이신지 베이스이신지 테너이신지.
3: 네. 다 가능합니다.
1: 네.
2: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야. 조금 베이스 같은 테너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3: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 1절을 아리아라고 하는 솔리스트의 그 기량을 발휘하는 노래로 들을 건데
1: 네.
2: 일단 아리아 먼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0: 브라보라고 나와야 됩니다. 네. 아리아를 하고 나면 보통 관객석에서 네. 브라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여성 솔리스트가 부르고 나면 브라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남자와 혼성으로 불렀을 때는 브라비라고 합니다.
1: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0: 네, 그렇지만 뭐 브라보 하나만 한다고 해서 네. 우리가 뭐 흥이 깨지진 않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절과 3절

0: 연습을 들어가야 되는데,
1: 예.
0: 아, 이게 하은 PD님과 제가 앉아서 할수 있는 건지 참, 이게 마음이 우러나야 돼서, 자,
1: 참.
0: 레치타티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1: 알겠습니다.
0: 송은 선생님께 사인을 딱 드리면, 앞에 코드만 짚어주시고, 하은 PD님보다 제가 먼저 출발을 할게요. 2절,
1: 네.
0: 3절 동시에 갈 겁니다. 그럼
1: 네.
0: 제가 끝나는 지점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0: 내가 먼저 글쓰기. 잠시만요.
1: 엔지, 엔지.
0: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내가 잘못했어.
1: 아니 제가 이번 주에 딱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0: 네, 그러게요.
1: 결연하게 가사를 한번 읽어와 주셔라.
0: 아, 자, 주세요. 제가 순간 잘못 읽었는데.
1: 리허설이니까 괜찮습니다.
0: 자, 네. 네. 비겁한 자 물러서나 네. 용감한 자 굳세게군요.
1: 그렇죠. 일단 감정선 다시 잡으시고 여기 비겁한 자부터 가겠습니다.
0: 예,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우리 목사님 지금 웃음이 터지셨거든요.
1: 아니
0: 아까부터 웃음을 계속 참고 계셨어요.
1: 솔리스트 분께서도 연출의 그 어떤 그 지시를 따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웃으시면 안 됩니다.
0: 자, 알겠습니다.
1: 비겁한 자부터 가겠습니다.
0: 네.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잠시만요. 연출이 웃으시면 어떡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1: 레치타티브는 그, 유럽의 그 오페라에 들어가는 건데 방금 창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0: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어리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맞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큰맘 먹고 지금 어디까지 오셨죠?
0: 비겁한 자에서 용감한 자 굳세게.
1: 낙심한 자는 저부터 가고 3절로 넘겠습니다.
0: 네.
1: 주세요.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그 다음 3절입니다.
0: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죄뒤를 쫓아서.
1: 네, 꼭 음정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0: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1: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저도 약간 버벅거렸네요.
0: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1: 어렵죠.
0: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했던 것처럼 창으로 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네. 아니면 그 정말 결연한 뮤지컬의 어느 대사처럼 하는데 네. 그 사이에 어딘가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 레치타티브는요. 말하듯이 노래하는 겁니다. 말하듯이. 사실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하은 PD님과 제가 워낙 우리가 또 이 노래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 재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면이 없지 않다라고 억지로 한번 감싸봅니다. 네, 그리고 하은 PD님의 레치타티브는 예. 처음에 늘 이 강세가 있더라고요.
0: 아,
1: 따라 리라리라리라 따라. 그래서 첫 번째 박자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0: 네.
1: 말할 때 늘 첫 번째를 탁 잡으시는가 요거 조금 생각하면서 연출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마지막 4절은 합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4절은 우리가 합창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음악 용어에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 네.
1: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냐면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돼요. 가사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0: 네.
1: 또박또박 읽으면서 가사 전달의 중점으로 4절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반주 부탁드릴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네. 리허설을 끝낸 것으로 하고요. 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낭독, 아리아, 레치타티브 합창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0: 정말 동작을 본인들만이 가지실 수 있네요. 청취자분들이 못 보시니까요.
1: 네, 그쵸.
0: 다음번엔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가지고 노래를 하고 리타를 단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악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는 두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1: 알겠습니다.
0: 되셨죠? 마지막 합창에서 마지막 구절만 반복을 하고 아멘에서는 피아노 없이 제 박자대로 아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어떤
1: 알겠습니다.
0: 선언문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시작은 낭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극동 오페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극동 오페라의 낭독은 우리 하은 PD님부터 시작해서 아리아에서 합창까지 마무리합니다.
1: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0: 십자가를 등에 지고 완만향에 가리라.
1: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0: 진리 따라 사는 자는
1: 전진하리 언제나.
0: 템포를 살짝 당기겠습니다. 합창은

0: 마지막 낭독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1: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0: 오늘 택하라. 와! D&D입니다. 네.
1: 야,
0: 정말 내가... 저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내용을 사실 운전 중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깊은 소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하은 PD님께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자. 레치타티브는 정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자.
1: 예. 네.
0: 하은 PD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번에 또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 두 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튼 근데 정말 왜 오늘 교수님께서 이 찬송가를 오페라 버전으로 준비해 보자고 하셨는지
0: 네.
1: 너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리듬을 타게 되는 게 있잖아요.
0: 네네.
1: 어느 음인 줄.
0: 그렇죠, 그렇죠.
1: 뭔가 리듬이 신나서 리듬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0: 네.
1: 가사에 확.

0: 몰입을 하게 되네요.
1: 우리 목사님께서는 유일한 오늘의 솔리스트셨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어떤 동작이 전 정말 공유하고 싶었는데 저희밖에 못 보는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어떤 느낌을 담아서 부르신 건지 그 솔리스트로서의 그 어떤 역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네, 일단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불렀고요.
1: 네,
2: 그래서 정말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한다면 지금 반드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음성을 만들려고 최대한. 네.
1: 정말 모든 파트를 넘나드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정말 언제 오페라 연출을 해보겠습니까? 악기 연주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기회도 오고. 자,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고 찬양을 들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느 민족 누구게나는 안단티노라는 조금 느리게 박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포를 조금 당겼던 이유는 어떤 결연한 의지에서 늦음으로써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즈음에는 나아가는 진취 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것이 연출자의 의도였고 아리아로 들려드렸던 1절은 아 정말 선율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 3절에 하은 PD님하고 저의 그 어떤 코믹 버전에만 집중하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0: 코믹이 네. 아니었는데요. 저 굉장히 정극처럼 했는데
1: 저도 진지하게
0: 호러라뇨.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호러라뇨.
2: 소름이 돋았다고 지금 메시지가 오고 계세요.
0: 아 그렇네요. 네네네.
2: 정말 끄셨다고 하네.
1: 네. 제가 내용 전달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저조차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창에서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결연하게 다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고수하겠노라라는 그런 의지의 찬양을 여러분께 오늘 짧게 극동 오페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0: 아멘. 맞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지금 방송 가족분들께서 네, 아까 이제 목사님 소개해주셨지만 네. 목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 베이스 같은 테너에 소름 돋았는데 피디님 때문에 더 소름 돋아서 에어컨을 껐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모닝 오페라 처음인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마 오늘 좀 새롭게 많은 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준비해 주신 교수님과 또 아리아로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음악 감독님의 연주와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내려놓은 저까지 이 시간 참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수고하는 우리 오세너십을 향해서 응원과 격려 그리고 사랑의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특별히 가장 감동적으로 이 청취 소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종합 선물 세트를 좀 보내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자로 가능한데 목사님 번호 몇 번이죠?
2: 네, 샵 3927번입니다.
0: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이고요. 우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 찬양의 한 곡 흐를 동안 여러분의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제 찬송가였던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문자로 좀 화답을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1: 네.
0: 단연 가장 그좀 눈길이 갔던 문자가 있었어요. 네, 우리 4862번님이었는데 출근길에 살짝 잠이 왔었는데 잠이 싹 사라지는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라고
1: 아멘.
0: 하셨어요.
1: 아멘.
0: 예, 저 말씀하시는 거죠? 네,
1: 접니다.
0: 내려 아.
1: 자아를 내려놓고.
0: 아, 너무 재밌었다고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5470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찬양이 오페라로 변신, 감동입니다. 라고 말씀을
1: 감사합니다.
0: 또 해주셨어요. 0445번님 오랜만에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와우, 찬송가를 오페라 버전. 힘도 있고 너무 멋지고 감동 울컥했어요.
0: 어디서 울컥할까요?
2: 새롭게 다가온 찬양 코믹도 있었지만
0: 예.
2: 참 멋지셨어요. 오감 찬송 오센워십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와,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609번님, 네, 문자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극동오페라 최고 중 최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손뼉치고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큰돈 들여서 극장 가지 않고 그 진가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이런 시간 부탁드립니다. 공연도 가능하시면 한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0: 공연까지.
3: 네.
0: 예, 마침 생각난 게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숲속 콘서트가 열릴
3: 네.
0: 예정이라서, 예, 미리, 네,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3: 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들들 6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교수님,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네. 오감 오라토리오 도전 추천합니다. 아, 오라토리오까지 제가 한번
0: 오라토리오까지.
3: 애써 보겠습니다. 오센워십팀은 가능합니다. 듣는 이들에게도 나도 할수 있다 용기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레치타티브 계속 따라 거든요. 중독됩니다.
0: 아,
3: 너무 좋습니다.
0: 예, 제 거를 혹시라도 따라 하셨을까봐
3: 그러신
0: 심히
3: 것
0: 걱정이
3: 같습니다.
0: 됩니다. 아유, 그러시면 안 되는데. 1257번님,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운전 중인데 주먹 쥐고 일어서고 싶네요.

0: 화이팅. 네. 아침에 희생 감사합니다.
1: 저희한테 화가 나셔가지고 주먹 주신 건 아니겠죠?
2: 네,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운전 중이시니까 주먹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908번님 세 분의 웃음의 바이러스가 온 땅에 울려 퍼지네요. 네 분입니다. 우리 송은 선생님 계속 웃고 네. 계셨거든요. 자, 우울했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6348번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소감은 잘 표현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찬송 가사도 참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은혜 받고 즐겁고 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참 못 봐서 아쉬웠는데 좋은 분들 나오셔서 참 좋네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사실 찬송가를 각자 표현하기 나름이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오페라를 통해서 네. 오페라 버전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함께하신 네, 우리 오세너십 팀의 이 소감도 또 안 들어볼 네, 수 없겠죠. 네. 우리 목사님 좀 어떤 시간이셨는지.
0: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페라라는 형식으로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남은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이렇게 삶 속으로 좀 실천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2: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골든 타임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자. 영혼을 바라보자. 만성질환자로 보지 않고 골든타임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즉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좀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골든타임으로 바라보자. 이 말씀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1: 그러네요.
2: 들고요.
1: 네.
2: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방송가족분들 바라볼 때 진짜 마지막의 때를 함께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1: 네.
2: 네, 우리 송은 선생님 어떠셨어요? 뒤에서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오늘.
3: 저는 뒤에서 반주자이자 방청자로 있는데요.
2: 네.
3: 사실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재밌는 걸 과연 공짜로 봐도 될까 정말 돈 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또 보이는 라디오로 꼭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그를 한 적이 없고 정직 같은 진지함으로 임했는데 재밌었다라고 하셔서
1: 네.
2: 예, 좀 새로운 네,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1: 네.
2: 자, 우리 교수님은 또 어떠셨는지 한 주간 가장 깊은 고민과 고뇌를 하셨을 것 같아요.
4: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고민과 고뇌라기보다 제 생활 속에 오감 찬송가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감 찬송가화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곳곳에서 클래식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저번 주말에는 부산에서 정명훈 지휘자를 모시고 야외 오페라를 개최를 했었고요.
2: 네.
4: 물론 지역 음악가들 틈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다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야만이 모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한다면 세계가 인정하는 지휘자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2: 그러네요.
4: 그 안에서 무언가 절충안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정명훈 지휘자님과 함께하는 지역 연주가들 얼마나 아름다운 후배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페라로 여러분께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숙명 과제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일도 내지는 무언가를 나누어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근데 여러분 극동방송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있습니다.
2: 아멘.
4: 북한 선교에 힘쓰고 또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북한에서의 방송을 들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 내용을 보고 너무 울컥했어요.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그들은 이불 안에서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전파 선교사로 섬기시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4: 그래서 이 전파를 통해서 제가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로

0: 감동이 이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얘기 꼭 들려드리고 싶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네.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저희 극동방송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오늘 오감 찬송가 이런 감동 속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해 주신 우리 전송은 선생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센터. 말씀의 센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을 지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잘 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 말씀 강조하거든요. 말씀은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지 않으면 말씀은 문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켈빈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은 특별히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이 없이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사람에게 그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렇게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는 게 우리 신앙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나눌 부분이 많지만 얼마 전에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보고 들은 바는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말하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이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자, 여기 보실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게 낯설어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옆으로가 버렸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죠.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그러니까 삼위일체처럼 짬뽕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세상 종교가 뭐예요? 있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종교가 요구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나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 그 신에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완전한 가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만 바뀐 거죠. 하나님에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몇 줄 아래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말이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를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처럼 미쁘시고 그러고서 그의 죄를 사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행함이라는 단어의 시제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어둠이면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이 부분 읽는 이유는 이 다음 절과 이 절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4절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귐이라고 말한 다음에 진정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쭉 나열해요.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그 중 하나는 순종하는 삶인데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얼마 전에도 보았듯이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당연히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닥터 D.L. 에이킨이라고요. 이분이 사우스 이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미국의 미남침례교단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 구절에서 요한 1서를 두고 한 말인데 이제 성경 전체에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분리될 수 없어서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적, 도덕적, 영적.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눈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다 있어야 그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뭐라고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빌립보 3장 거기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 그 책마다 약간의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걸 의미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전체가 학자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빌립보 3장 전체가. 그래서 영어책이건 한국말로 된 것이건 요즘 제목은 학자들이 다루는 건데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되게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그 뭐죠?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육체를 의지하면 자기 행실을 의지하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들을 대두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갈라디아 전체에서 사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 서신서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했고 그거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예수를 자랑하고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걸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면. 여러분 나눈 대로 봉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어로 주일 오전 예배를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합니다. Service, 예배를, 섬김. 독일어로 예배를 Gottesdienst라고 합니다. God's Servic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함의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신 후에 집중적으로 이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거든요.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성경이 그렇듯이.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가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인식한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그 부분 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책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용하는데 예배에 대한 책 제목이 뭐냐면 예배냐 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예배가 쇼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근데 그 책에서 에이든 토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구속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돼야 할 이단이다. 정말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한 부분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 에이든 토저가 정확하게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기 다 이 요약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물러서 살펴볼 텐데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날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중직들이, 재직들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기 비춰본다면. 그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나 포도원 교회는 많이 나은데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이 부분에 무장되니까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즉흥성입니다. 즉흥성.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 즉흥성에 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설교만 해도 그래요. 성령님 들을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말씀의 본체신데도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예수님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전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까지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본체가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무질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무질서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있는 즉흥성을 말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예배 중에 즉흥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고요. 로이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했던 알트 킨들 목사님도 참되고 열정적인 예배의 특징은 즉흥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한 가지 특징은 즉흥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에서도요 핵심은 결국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죠. 세 가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예배 두 번째 요소죠. 성령의 조명과 예배.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우선 하나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예배로 주님을 구해 나갈 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핵심은 성령의 조명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 볼 수 있는데 고린도 14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선 여기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 언제를 말합니까? 예배를 모일 때를 말합니다. 그 명확합니다. 그 구절에 보면 예배로 모일 때.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또 소그룹 예배에 다 해당될 수 있겠죠. 모일 때
너희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0: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되 계시, 여긴 예언한 사람 말한 것 같습니다.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12장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나타내심이라면,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manifes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춤추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시간 이랬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바이올린 나오고 이렇게 하면 광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운행하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삶 속에서도 선교적 삶을 사는 자원이 결국 성령이시니까 열려져 있고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더 구하고 따르기를 추구하면서 자라나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루시는 자리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본 우리 삶에서 그렇게 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뜻으로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가령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물론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연의 바람과는 다른 어떤 문제나 소란을 의미하죠. 이런 바람은 원치 않아도 우리네 삶 속에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회방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참 나쁜 바람이죠. 그 순간 성도는 주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기어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순풍이 될 겁니다. 조찬비님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조수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먼저 듣고요. 위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916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신목사님. 네, 안녕하셨죠? 저는 한 달 넘게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기에 오늘은 방송을 들으며 말씀 듣고 은혜 누리며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 방송 들으면 부드러운 음성

여성에 또한 사연 읽으실 때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9167님 사연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받으면 먼저 얼굴이 좀 빨개져요. 그리고 여름철에 막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막 그러네요. 근데 읽으실 때 이제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확히는 저는 이제 사연이 시각장애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걸 하나하나 듣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송 사고를 낼 뻔한 적도 많아요. 이게 방송에서 막 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리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그 저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와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어우,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정말 쑥 들어오듯이 그렇게 깊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괜히 웃음도 나고 뭐. 네,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정확히 느끼셨네요. 근데 이렇게 같이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느끼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주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특히 정말 이 시간이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됐고요. 그리고 수고하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격려의 말로 들리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성도의 삶 살자고요. 나뿐 아니라 옆에 그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담긴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 앱을 이용하면 또 이거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강찬의 회복을 명하시니 함께 듣고요. 이어서 홍성선님의 담대하라 함께 듣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그야말로 자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에서 사람의 심리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AI 만능 시대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아니,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AI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능하심에 따르는 참 사람의 능력을 더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명철이죠. 브라운 워십 앨범 중에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한 수도원에는 커다란 돌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하고요. 그 돌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깨어서 잘 지키라. 처음에는 수도사들에게 전하는 경계의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문장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깨어있다는 건 그저 밤을 새우는 일이 아니죠.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히는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부흥한국 싱어즈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움에 떨며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건넨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Thanksgiving Band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The Calling Worship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시와 그림의 임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준비보다 먼저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주리의 예수 닮기를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또 사랑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보내드리죠. 소리엘의 그의 생각, 브렌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온누리 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세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박종호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두근두근 라디오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특권을 받은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며요.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첫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올레이션스의 내 구주 예수님, 김대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들으시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이어지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네, 두근두근 라디오를 시작할 때 기도는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고 특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믿고 나아가 기도한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며요. 이 시간 정샤론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박형규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찬양으로 피아워십의 우리의 고난을 다 아셔서 준비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찬양과 함께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5-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한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 뒤에는 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박한 북방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 방송사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셨는지 그 은혜 가득한 발자취를 함께 더듬어 보려 합니다. 인천 하깃동에서 출범한 팀 선교회 소속의 극동방송, 오키나와에서 제주도로 이전해 오면서 시작된 FEBC의 아세아 방송, 이 두 방송은 북방선교라는 분명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방송은 운명처럼 공동 운영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고, 마침내 1977년 1월 1일부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첫 접촉부터 공동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6년여라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방송의 첫 만남은 FEBC 미국 보훈 총재 일행이 당시 극동방송 국장이었던 윈첼 선교사 2대 6대 국장을 지냈는데요. 방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 2월 11일의 일로 보훈 총재는 오키나와에 있던 FEBC의 대중공송신소 이전 후보지로 한국의 제주도를 정했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 방송을 하고 차차 일본어와 한국어, 러시아어 방송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보훈 총재는 동경에서 제작해 마닐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어 프로그램을 극동방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윈첼 선교사는 일본 노래가 없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보훈 총재는 또 제주도에 방송국을 세우면 원동방송이라고 할 예정이라고 하자 윈첼 선교사는 극동방송이라는 이름과의 혼동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1971년 9월 25일 오전 11시 미국 LA 국제공항 부근의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팀 선교회가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FEBC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해 협정서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합의 후 향후 2년간은 한국과 한국인의 사정에 밝은 윈첼 국장이 총국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논의됐을 때는 전권을 김장한 목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꽤 진전돼 곧 성사가 될 것 같았던 두 기관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서명을 늦추는 동안 극동방송이 부채 해결을 위해 후에 구원파로 불린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와의 계약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수습되자 팀 선교회 내부에서는 극동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됐습니다. 극동방송의 부채는 1971년에 25만 5,049달러, 72년에는 35만 4,869달러, 1975년 즈음에는 60만 달러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진 것이 바로 공동운영이었으며

이번에는 극동방송이 먼저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FEBC에서는 아세아 방송 설립자인 김장환 목사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회의가 1976년 8월 25일 오전 9시 미국 시카고시 근교에 있는 팀 선교회 본부에서 열리게 됐고 같은 해 10월 15일 오후 2시에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 귀빈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팀 선교회에서는 버논 모르텐슨 총재와 칼 데이비스 목사 그리고 존 레스번 선교사, FEBC에서는 김장한 목사와 김현준 이사 그리고 버트만 상임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이 1977년 1월 1일부터 공동 운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각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팀 선교회 이사회는 1976년 11월 19일에 승인하고 FEBC 이사회는 1977년 1월 14일에 이 계획을 추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30일 회의를 열어 제7대 국장으로 당시 아세아 방송을 운영하고 있던 김장한 목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와 축하 속에 한국인 최초로 극동방송 국장에 취임한 김장한 목사는 취임사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극동방송을 우리나라 선교사역의 본산지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한국어 방송을 강화하겠다. 셋째,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어 방송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해 봄 개편과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가 이전까지 밤 9시 이전에 이루어지던 한국어 방송을 밤 9시 30분까지 늘렸고 종전 6시부터이던 아침 방송 시간대를 새벽 5시 30분으로 앞당김으로써 북한 청취자들을 더 의식하고 겨냥한 편성을 이행했습니다. 아세아 방송은 극동방송과 공동운영에 들어간 이후인 1978년 4월 1일부터 5분 성경 시간을 신설했습니다. 매일 밤 9시 정각에 5분씩 방송됐는데 북한 선교회 제공으로 성경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편성된 대북 프로그램으로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가 함께해 줬습니다. 1982년 4월 1일 개편을 기해 한국어 방송 시간이 새벽 오전 5시부터 7시 30분으로 옮겨지면서 대북 방송의 비중을 높여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1983년 가을 개편을 기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가 5시부터 5시 20분까지 연속 입체 낭독이 5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리고 생명줄 던져 프로그램이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1987년에는 한국어 방송 시간이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늘면서 소련 동포에게를 비롯해 나의 살던 고향은 소망의 시간, 땅끝까지 복음을 등 다양한 북방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특히 나의 살던 고향은 프로그램은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됐는데 1992년 가을 개편 전까지 아세아 방송을 대표하는 북방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프로그램이 바로 먼 땅 좋은 기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의 살던 고향은 프로그램이 새벽 3시대로 옮겨진 1990년 가을 개편부터는 4시대에 저 북방 얼음산 프로그램이 편성돼 1년간 방송됐습니다. 1992년에는 다시 한국어 방송이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대되면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복음의 메아리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1993년 봄 개편부터 아세아 방송을 대표하는 북방 프로그램인 여기는 제주도입니다가 신설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방송사의 공동 운영은 이후 2001년 10월 법인을 합치면서 극동방송이라는 단일 이름을 사용하게 됐으며 아세아 방송은 제주 극동방송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그 선교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강력하게 북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장암 목사의 세 가지 공약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고난과 빚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북방 선교라는
하나의 거룩한 명령

성을 위해 마침내 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역사.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척박한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당장은 춥고 외로운 겨울 같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봄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거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더 은혜롭고 좋은 기별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천국의 달력에는 일주일에 7일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거룩하게 사시며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일에 바쁘시지요. 주방의 싱크대를 성소로, 커피점을 장막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영적 모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서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뀝니다. 일하는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아내나 자식보다도 먼저 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부부는 순결했지만 그 손은 흙투성이었죠. 하나님은 몸이 건강한 모든 이에게 그분의 동산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방현주의 He Knows Me,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마음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찬양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구주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였는가? 당신이 맡은 중대한 일을 헌신적으로 해내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미소 짓는 것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 일을 할 때 창조주께서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글을 쓰는 일이든 간호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노래 부르는 일이든 디자인하는 일이든 상담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영역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만복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섬길 때 당신은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당신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rown Him with Many Crowns,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을까? 네,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꼭 주셨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 예언, 말씀의 은사 등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빨리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민호기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라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바다 마을에 크고 사나운 물고기가 나타나 좀 컸다 싶은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 먹었습니다. 포식성이 강한 물고기는 심지어 바다 마을의 물고기들을 지켜주었던 그물을 감지하고 피하는 지혜를 가진 물고기까지 잡아 먹었는데요. 그 때문에 아주 작은 물고기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들은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크고 포악한 독재자 물고기만 잡히게 되었는데요. 큰 물고기는 그물 사이에서 몸부림치다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네, 우리 섬도 마찬가지인데요. 나, 너, 우리 이렇게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라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조찬미 연평안 음성으로 사랑은 였고요. 계속해서 GM 코러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의 박용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풍성한 은혜의 찬양들로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옹기장의 아카펠라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으시고요. 이어서 박기봉의 내 진정 사모하는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계속해서 나눌게요.

가수들은 대부분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사랑을 외치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많은 것이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 그 사랑이 있는데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대환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계속해서 CTS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고 뭐 때문에 사는 걸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에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법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차고 넘치는 것이 먹을거리입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이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제가 꼭 작년 이맘때에 사고로 인하여서 한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세 번씩이나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이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성경 시편 31편 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떠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힘든 병상에서 치료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그 행복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4일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설령 이 땅에 희망이 있어도 끝까지 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 희망이라고 여겼던 자녀도 재산도 집도 건강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 살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천국 간다는 희망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셋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0: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서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사후 준비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려면 죽은 이후에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술의 도움으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유세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용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가십니다.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범서서부교회 진상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 기억하시겠어요? 진상원 목사입니다. 소망의 기도, 그 다음에 설교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기억하는데 오늘은 복음 메시지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생님에게 좋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진짜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는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죄 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안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불행이 더미더미로 얹히고 예수님 그런 일것들도 불안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제일 불쌍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죽어도 좋은데 못 가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무소로 가는데 살다가 이 죄를 짓고 나면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땅의 형무소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좋은데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이 없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100만 분의 1이라도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잖아요. 한순간이면 눈 딱 감고 천년이든 만년이든 참고 견디면 되는데 성경대로 영원히 그런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선생님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편은 자기 사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편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진짜 저도 말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편이 되는 디딤돌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구분하려고 하면은 나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누는 분기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가? 다 좋아요. 첫째는 예수님 편이 되니까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도덕교과서에도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되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가르친 게 또 대단해요. 요즘 가정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집도 많지만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 있어요. 세계 4대 성인이 가르친 걸 교회에서 매일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거 늘 반성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똑같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절 세상 사람들, 특히 아내들이 교회에 폭발적으로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에 예수 믿는 경주댁이라는 사람의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술 먹고 마누라 두드려 패고 아들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변했어요.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기대가 돼요. 아, 우리 인간도 교회 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변해요? 마누라가 변해요. 남편 변화시키러 갔는데 마누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변해가지고 변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도 저 인간 저거 미쳤나 죽으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남편도 변해요. 아버지도 변하고 엄마도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애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행복한 가정이 되고 깨소금 팔고 참기름 파는 가정이 되는

0: 그죠? 에이, 목사님,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인간 있는데 그 인간은 안 그러던데요? 맞아요. 안 그런 인간도 있어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도 목사지만 미치겠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인데 안 믿으면은 아마 선생님 그 집 싸움하는 소리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 예수님이 잘못됐다거나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똑같이 배우도 어떤 애는 신호등을 지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신호등 안 지키고 막 지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요. 자, 보세요. 살아도 이렇게 좋고 죽으면 더 좋아요. 목사님, 죽고 나면 끝인데 도무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못 믿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무슨 색이든가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얼마만 하든가요? 실제로 정말 소중한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이 있는 거 알고 나왔겠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엄마 뱃속이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잖아요. 꾸미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서로 한눈에 반했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러. 뜨겁게 뜨겁게 안녕하면서 헤어져요. 그 순간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게요. 하루살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을 모르겠어요. 고민해 고민을 하다가 그만 하루살이가 죽어버렸어요. 약속한 장소에 메뚜기가 나와보니까 하루살이가 죽어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깨구리하고 연애를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찬바람이 불도록 매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제 겨울이 돼서 서로 헤어지자 되잖아요. 이제는 깨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메뚜기가 내년을 할까요? 몰라요. 그런데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요. 선생님은 아니죠. 선생님은 만나자 할 그게 없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00만 분의 1로 없다면 진짜 선생님한테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편에 선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면 선생님 어쩌겠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건지, 아니면 안 믿고 지옥으로 갈 건지 100만 분의 1이지만은 가능성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 살아서는 착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이 길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1: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손해보실 것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도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당신은 얻을 것만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기 원하시는 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를 보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신청 서류를 보고 가장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저희의 말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오늘 모실 분은 울산 덕화교회 31년 10개월간 목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형태 목사님이십니다. 성경 천독을 일평생 하시겠다는 목표로 달려오고 계신데 오늘 제가 목사님 모시고 속보를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막 541독 요걸 딱 마치신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신 덕화교회 우리 김형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좀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도 또 지내시며 섬기시고 덕화교회 또 열심히 평생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시다가 은퇴 후에 요즘에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임서 은퇴고 난 이후에 조금 변화된 것은 현직이 있을 때는 목회할 때는 그 성경을 저 찬송을 그렇게 많이 듣지도 않고 했는데 네. 내가 은퇴 이후에

0: 매일 아침에 이제 운동하면서 찬송을 지금 14번째 들었습니다.
1: 야,
0: 듣고
1: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0: 아,
1: 장까지.
0: 그럼요. 매일 듣고 매일 이제 10장에서 15장씩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1: 부르기도 하시고
0: 아예 부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목회할 때는 운동을 잘 보냈어요.
1: 네.
0: 지금 이제 아침에 시간을 봐서 한 6시나 10시 반쯤 되면 한 40분 정도
1: 야,
0: 운동도 하게 돼요.
1: 네. 누구보다도 바쁘고 또 풍성하게 지금 은퇴 이 삶을 네. 사시는데 네. 성경 읽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으시네요.
0: 네, 그럼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더 진짜 성경이 그동안 읽었던 그 성경이 나에게 숙성이 되어서
1: 야.
0: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예 삶의 체계가 되어서 그럴까요?
1: 네, 오늘 기쁘죠. 새벽에 막 네. 541독제를 끝내셨네요. 네.
0: 읽고 그다음에 한 30독 하고 내려왔어요.
1: 야, 감동입니다. 목사님 일생 목표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천독을 하고 싶다. 네. 그런 또 결심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 천독을 꼭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성경 읽기에 집중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0: 그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게 된 것은 이제 목회를 하고 한 이제 참 교회가 초기에 네, 붕이 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어림이 왔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네, 했는데 결국은 세미나도 다녀보고 했지만 예, 거기에 답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준 것이 예, 성경을 붙잡고 기도를 하자. 예, 그때가 이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보장도 없고 으흠. 하지만 그 성경을 붙잡고 하면서 1년에 1독, 2독, 3독, 네. 5독, 10독 그러다가 이제 가장 많이 봤을 때는 한 45도까지 했죠.
1: 야.
0: 그래서 이제 내가 덕화교회 목회하면서 덕화교회에서만 목회하면서 500도를 마무리했죠.
1: 야.
0: 네, 그래서 이제
1: 1년이 52주잖아요.
0: 네, 그럼요.
1: 1년에 40몇 독을 하셨다면은
0: 예.
1: 일주일에 1독 가까이 지금 해 나가신 건데.
0: 어, 그렇죠.
1: 그 목사님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건 새벽부터 성경 예. 보시는 루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잠깐 예. 소개 좀 해주세요.
0: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면
1: 3시에.
0: 네, 3시에 일어나면. 잠깐 성경 보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네. 내려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이제 한 30분에 4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1: 네.
0: 이제 5시에서 6시, 이제 5시 반 되면,
1: 네.
0: 한 1시간 정도, 10시 반까지 기도하죠. 부르짖는 기도하죠, 그냥.
1: 부르짖는 기도
0: 뭐, 예, 일단 저랬던 뭐,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부터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내가 만드는 것이 뭐냐면,
1: 네.
0: 그때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성경 보면서. 그래서 9시까지 무조건.
1: 야.
0: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읽었을 때,
1: 네.
0: 평균을 할 수 없지만 많이 읽었을 때는 하루에 한 170장, 80장 읽고 그랬죠. 그때는 막 그냥 무턱대고 읽은 거예요.
1: 야.
0: 졸면서도 읽기도 하고 이제 읽었는데,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요.
1: 아, 풀리기 시작해요?
0: 어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50대 한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1: 네.
0: 하나씩 하나씩 60대 넘어가니까 60이 딱 넘어서는 거의 이제 예, 정말 안개가 싹 걷어지는 것처럼
1: 야.
0: 예, 구름이 싹싹 걷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됐죠.
1: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시지만
0: 예, 예.
1: 그 목회상에 있었던 큰 어려움
0: 예.
1: 구름이라고 표현하신 답답함
0: 예. 예.
1: 그게 나는 성경만 열심히 봤을 뿐인데
0: 그렇죠.
1: 알아서 풀리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해답을 주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10절에서 20절 정도
1: 네.
0: 응답을 주는 것이죠.
1: 응답을 주신다고요?
0: 무슨 응답이냐면
1: 네.
0: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이제 해결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1: 야, 매일 보는 네,
0: 그렇죠.
1: 가운데
0: 내가 뭘 잘못했느냐
1: 아하.
0: 지적하기도 하고
1: 말씀이
0: 네, 그다음에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나도 힘을 또 공급해 주기도. 그래서 그래 지난 거죠.
1: 그 담임 목회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실 수 있나 궁금했는데
0: 예.
1: 일단 새벽 3시부터
0: 그럼요.
1: 오전 9시까지는 예. 그냥 오직 성경과 기도밖에 그럼, 없는 시간이에요.
0: 그러니까 아침은 골든 아워. 나에게 골든 아워는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고.
1: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안개가 거친 60세가 넘었을 때
0: 예.
1: 기도 중에
0: 그래.
1: 하나님이 되게 충격적인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0: 아,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 해결되는 가운데
1: 네.
0: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0: 두 가지였어요.
1: 네.
0: 하나는 네가 설교할 때

0: 어떻게 설계했나. 어떻게. 정말 내가 뭐 주석도 보고 이렇게 참고도 하지만, 막 기도도 네. 하고 있지만, 본문을 가지고 했지만, 했는데, 정말 제대로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나한테 한 이야기는 정말 네.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얼마 있냐. 얼마,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해 본 적이 얼마 있냐.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와, 정말 충격적이었다.
1: 네.
0: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너가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교인이 네 교인이냐 내 교인이냐 누구냐 이게 정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때 내가 딱 깨고 났을 때 아 바로 여기에서 내가 죽는다면 참 지옥 갈 것 같다.
1: 그때 느낀 느낌이.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그 주님이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을 하셨네요.
0: 그래서 이제 아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제 그걸 깨닫게 도 그다음에 쭉 흘러가지고 은퇴하기 한 2년. 내가 2022년 9월 4일인가 주일 아침에
1: 네.
0: 그걸 이제 임계점 이게 와서
1: 야.
0: 예, 이제 그동안 참 내가 고민해 오고 막 외부 내부 이렇게 했던 그 걸림돌이 다 디딤돌로 가박해지는
1: 야.
0: 그다음에 독초가 약초로 바뀌고
1: 야.
0: 그다음에 이제 내 속에 막 이렇게 성경이 있듯이
1: 네.
0: 포도원은 작은 여우, 여우가 네. 어린 양으로 쫙 바뀌면서 진짜 자유함을 얻는.
1: 야.
0: 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1: 야.
0: 말씀을 뿜부림치는데 우리 사람은 새벽 기도 때
1: 네.
0: 너무 강의하니까 뭐 은퇴 앞두고 너무 강의한다고 이야기했죠.
1: 사모님이 평생 목회에 동반자셨는데 한창 열심히 목회하실 때는 아, 내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목회가 더 안 되겠다. 포기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셨다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0: 뭐 은퇴 이야기하죠.
1: 네.
0: 우리 사람은 사실은 정말 교인 편에 섰고
1: 네.
0: 이제 바깥 세상 쪽을 이야기하면 너무 심하게 극야당이었어요.
1: 야당.
0: 예, 그 이제 내가 설교를 한다 할 때
1: 네.
0: 조금만 이렇게 설교 빗나간다든가 하면 사정 없이 이제 몰아치고
1: 네.
0: 이제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막내였고
1: 네.
0: 이렇게 막 눌리크다 보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1: 네.
0: 이 위로를 해주진 않고
1: 네.
0: 자꾸 이제 책만 비슷하게 하니까
1: 아하.
0: 지금도 본인은 그래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했지만 아, 그래서 내가 이래도 목회하겠나 그런 이제 갈등도 굉장히 있었죠.
1: 네. 네,
0: 정말 막 참 이혼하고 싶다 할 정도로 했는데
1: 야, 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네요. 네, 네.
0: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네. 다 옳은 거예요.
1: 사모님 말씀이 네. 다 맞아요.
0: 옳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뭐 후배 목사들이라든지 목회하시는 분들 이제 그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1: 아멘.
0: 네. 성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나는 제 아내가 하나님의 그런 이전 파수꾼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몰랐으니까.
1: 네.
0: 지금은 너무 많죠, 사실은.
1: 은퇴하시고는 뭐 제2의 신혼이라고 그렇게 사모님이 예뻐 보이신다고 자랑을 한참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게 좋으세요?
0: 그게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믿는 것 같아.
1: 한결같이 보여주시니까.
0: 그러니 아니, 너무 좋죠. 그 내가 이제 다 못해주지만.
1: 네.
0: 우리 사람은 또 뭐 저한테 기량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아 야. 하나님이 그래도 했는데 내가 그때 깨닫지 못해. 그 영적인 어떤 그 뭐 전 차원의 문제지. 네.
1: 그 사실 많은 네. 그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너무 이렇게 네. 집중을 하시다가 네. 사모님하고 이게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는 간접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후배 목회자분들
0: 네.
1: 그런 좀 젊을 때 목사님처럼.
0: 네.
1: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권면을 주시겠어요?
0: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1: 아,
0: 그 하나님과 독대해서
1: 네.
0: 하나님 안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1: 네,
0: 예, 그 훈련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1: 아멘.
0: 예, 되게 우리 목사님들이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나 진짜 목회자는 목회에 집중해야 돼. 내가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은 그 바깥 세상에 그 바깥 세상의 에너지를 안 뺏기 위해서 뭐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가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었어요.
1: 아.
0: 예,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오로지 집중하고 그러면 해결돼요.
1: 네.
0: 내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0: 작업이.
1: 아, 그 내가 이제 부족하니까 자꾸 바깥에 이제 눈을 돌리고 하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
0: 예. 아, 선모님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1: 예?
0: 선모님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1: 많이 미안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 안 들어요. 아, 안 믿어요.
0: 아직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목사님을 내냈는데.
1: 아, 그럼요. 예. 노력하죠, 지금. 이제 계속 노력하죠.
0: 아, 네. 예. 계속 노력하고 계신.
1: 그래서 내가 우리 네. 집에, 우리 제 아내 주님으로 부릅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그 참 저 하늘에 계시는 저 주님께서는 자비가 긍휼이 풍성한데 한때 집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힘들고 사납고 그냥 잔소리 많고 지금은 자비롭습니다.
0: 네. 아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1: 우리 사람은 왜 그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쓰느냐 하는데 성경에도 주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럼요.
0: 네.
1: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0: 그렇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라고 했는데
1: 그렇지, 그렇지.
0: 부사님 거꾸로 이제 예. 평생 고생한 사모님을 예,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
1: 예,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무림고수 이 코너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간증이 성경을 나는 가까이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풀리고 특별히 건강의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 목사님도 그 간증자시라면서요.
1: 나는 이제 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 건강인단 그거는 내가 의식 안 하고
0: 네.
1: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0: 어허.
1: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
0: 네.
1: 우리 성경이 뜻이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네. 감사한다. 그게 의식적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0: 아.
1: 기뻐한다는 것이 진짜 이게 진심으로 나오는 그 기쁨은 치료가 돼요.
0: 아멘, 아멘.
1: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치료가 돼요.
0: 아멘.
1: 감사. 그러지 말고 이거 막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막 요즘 제가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진짜요. 감사밖에 안 나오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계단마다 계단이 수십 개가 되는데
0: 네.
1: 계단마다 전부 다 조건을 들은 감사예요.
0: 아.
1: 이렇게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우리 교회도 마지막에 내가 은퇴할 때
0: 네.
1: 감사라는 이름으로 계단이 좀 어떤 군사님이 이렇게 붙인 적이 있는데.
0: 목사님 뭐가 그렇게 제일 감사하세요?
1: 네?
0: 매일 아침 눈 뜨면 일단 감사하다면서요.
1: 하나님 감사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주니 감사한 거죠.
0: 아.
1: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시는구나.
0: 아멘, 아멘.
1: 계시는구나. 내가 뭐 이렇게 내 시간을 가지고 하다더라도 아, 하나님 계시니까.
0: 아하.
1: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내가 또 하나님 미안하니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0: 아니 근데 네. 제가 그럼, 목사님 사전에 간증문 보고 좀 놀랐던 거는 뭐 목의 병도 수술해야 되는데 나은 적도
1: 그렇죠.
0: 있고 인공관절 수술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회복이 되고 결정적으로 목사님 한참 목회 스트레스 받으실 때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1: 그럼요.
0: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셨다면서요.
1: 그 이제 그때 한창 이제 좀 힘들었을 때가 몸이 갑자기 붓는 거예요. 이렇게
0: 아.
1: 싹 불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때 한 98kg가 나갔는데
0: 네.
1: 지금도 이제 90, 뭐 한 2, 3kg 좀 올라가고 하지만
0: 네.
1: 그런데 이제 얼굴도 조금 이제 색깔이 이렇게
0: 어두워지고
1: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은 거예요.
0: 아.
1: 게을러지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순간 지혜도 아, 이것이 병을 불러오는 것이고 예, 죽음으로 안내하는 거구나.
0: 아하. 아,
1: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신을 차리죠.
0: 네.
1: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래가지고 죽는 것은 순간이겠다.
0: 그 정도로
1: 그렇지, 그렇지.
0: 본인 몸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1: 본인도 뭐 밥 잘 먹고 사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몸이 막 붓고 이제 좀 배도 나오고 하니까 야, 저 김목사 체력 관리해가지고 오래 살겠나 하는 어떤 남들이 초일기도 안 했겠나.
0: 주변에서 걱정하고.
1: 나도 그랬고.
0: 근데 목사님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다
1: 예.
0: 보니까
1: 예.
0: 건강이 좋아질 걸 의도하고 본 건 아닌데
1: 그렇죠.
0: 어느 순간 몸이 완전히 좋아졌다고요. 예.
1: 눈으로 보지요.
0: 네.
1: 이제 읽으면 귀로 들리죠.
0: 네.
1: 입으로 하죠.
0: 어허.
1: 그 이제 뭐 통독을 하면 좀 느낌 듣습니다. 요즘도 이제 정독을 하긴 하는데
0: 네.
1: 읽는 거는 크게 말하지만 읽으면 모든 몸이 울려요.
0: 아, 소리 나서 지금 읽는 거 말씀이시죠?
1: 그렇죠. 네. 통이 소리 통이 울리고 하니까 이제 그걸 요즘 근장한 사람이 많아요.
0: 자, 오늘 덕화교회 31년 은혜 가운데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은퇴 이후에 제2의 목사님 표현으로는 숙성의 기간을 또 은혜롭게 보내고 계신 김형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찬송으로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의 또 구체적인 간증 앞서 그러셨거든요. 이제 성경 보는 거에 대한 임계치란 지금 말씀을 잠깐 하셨었고 그리고 왜 성경이 어떤 사람은 벌려고.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울산에서 지금 부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신 분입니다. 울산 덕화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앞서서 목회하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는 오직 새벽기도 빼고는 성경만 지금 계속 보는 패턴을 오래 지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평신도한테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1: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보면 아주 바쁘다는 사람,
0: 네.
1: 바쁘다는 사람, 네가 자세히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살펴보면
0: 네.
1: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유익한 시간은 아닌데도
0: 네.
1: 자기는 바빠.
0: 아하.
1: 예. 그런데 이제 제가

0: 굳이 표현해 본다면 우리 하루 시간이 24시간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물질로 십일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이 십일조 드리니 참 좋겠다.
1: 좀
0: 그러니까 뭐
1: 도전이시네요.
0: 2시간 아니면 3시간이라도 그러고 이제 예를 든다면 그 직장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루 8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1: 그렇죠,
0: 없으니까
1: 그렇죠.
0: 예, 브레이크 타임, 예, 커피 타임도 있고 스미창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면 1시간 점심시간에 30분 밥 먹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성경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큐티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루에 1시간도 낼수 있고 2시간 낼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해라. 제가 3시부터 한 것은 그 당시 그는 그러니까 3시부터 9시까지면 한 8시간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1: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0: 예.
1: 결단하고
0: 아,
1: 드리기로
0: 그럼요.
1: 약속을 한
0: 아,
1: 거예요.
0: 그렇죠. 그 시간. 그래서 골든 아워예요, 나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예, 5번 나갈 일이면 한번 나가고 자기도 아침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우리가 뭐 사람 만나는 시간 많잖아요. 예,
1: 맞아요.
0: 앉아가지고 커피하고 하지만 그 시간을 줄여서라도 사람과 만나면 에너지가 소진돼요. 하나님 만나면 에너지가 증폭돼요.
1: 아멘.
0: 그러고 내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는 다 떠나갑니다. 예, 기운도 사람도 다, 또 수천만 원씩 돈이 다 떠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나를 마지막까지 잡아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1: 아멘.
0: 예, 성경을. 그래서 성경 붙잡고 기도하면 성경은 학벌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1: 아멘.
0: 깨닫게 되는
1: 지금 성경을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이 결단을 막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목사님께 지금 방송 전에 여쭤보니까, 성경은 인간의 의지로 봐지는 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 그럼요.
1: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0: 성경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다 내놓는 거예요,
1: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0: 사실은. 네.
1: 주시겠어요?
0: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지금까지 내가 뭘할 때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사실. 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의식 가지고 내 의지와 의식 가지고 이렇게 예, 임할 때가 많아요. 뭐할 때가 많아요.
1: 성경 볼
0: 예, 또
1: 때도
0: 지금 볼때 마찬가지죠.
1: 내가 결심하면 할수 있다 이런
0: 예,
1: 자세로 본다는
0: 할수
1: 거죠.
0: 있고 그다음에 아 내가 알고자 하면 알수 있을 것이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열어줘야 됩니다. 예,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내 몸을 다 비워놓고 그 성경 원리입니다. 모든 날 비워라. 다 비워 깨끗하게 비워 난 다음에 성령님 내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내가 처음에 성경 볼때 성경을 잘 잊어버려 가지고 800절을 적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성경 보면 잊어버리니까.
1: 잊어버리지
0: 어,
1: 않으려고.
0: 그렇죠.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부터 시작했어요. 800절. 그 노트가 지금 없어 있지만은 800절까지 적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그래고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암송은 잘 못하지만 그 성경의 의미라든가 어떤 성경이 어떤 그 이제 성경을 찾는 데는 크게 이제 뭐 불편함이 없죠.
1: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0: 예, 그럼요.
1: 성령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쉬운 말로 하면 저좀 불쌍히
0: 나는
1: 여겨주시고
0: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1: 성경을 볼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0: 그럼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꾸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없으면 나 아무도 할수 없다는 얘기죠.
1: 성경 보는 것도
0: 그건
1: 마찬가지고.
0: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어떤 신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면 결국은 그 편협적인 그런 사고가 되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 있는
0: 예,
1: 그대로.
0: 있는 그대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예,
1: 그렇군요.
0: 그럼요.
1: 우리 이제까지 성경을 읽다 실패를 하면 자책을 하거든요.
0: 그럼요.
1: 아, 내 의지가 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안
0: 아닙니다.
1: 되는구나. 이렇게
0: 아닙니다.
1: 하는데.
0: 하면 됩니다. 이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요. 예, 이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0: 지금은 지나신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네. 아예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할 때 주로 시사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1: 아, 세상 얘기 많이 하시고.
0: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얘기보다도 막 정치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게 좀 감이 되면 좋으니까 했는데 어느 날 로다 걸린 거예요. 아. 번아웃이 온 거예요.
1: 아하.
0: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금리다가 철학자들하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때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 말씀 저 말장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네.
0: 그 핍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의 이제 어떤 이야기했지만 뭐 실패도 아니다. 아, 그런다고 해서 뭐 성공도 아니다. 이제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지사님한테 막 내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재미없어. 설득이 안 되는 거야.
1: 사도 바울이 그렇지. 화려한 언변으로 얘기를 해도.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담함, 그 당혹함 알겠죠?
1: 네. 예,
0: 들어줘야, 아, 그래,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바울이 다시는 십자가 외에는 이야기 안 한다, 내가. 그게 아.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오는 거야.
1: 아, 네.
0: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윈스턴 처칠이 뭐 자기 출신 뭐 고등학교 가서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네 번. 결코 포기하지 마라.
1: 아하.
0: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많이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포기 안 하니까 그 네. 근질이 있더라고. 지금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안하고.
1: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성경을 읽다 그동안 많이 실패하신 분들 네. 오늘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은 해라 일단. 네. 결단하는 건 내 몫이다. 네. 마침 6시를 떼놓든 밤 9시를 네. 떼놓든 혹은 말씀대로 점심 30분 먹고
0: 그럼요.
1: 12시 반을 떼놓든 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 결단을 하고 그다음에 할 일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비워지는 마음이라는 거죠.
0: 네. 알코올 중독자가
1: 네.
0: 알코올만 찾습니다.
1: 그렇죠.
0: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찾습니다.
1: 네.
0: 내가 천독을 뭐 참 자랑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좋으니까.
1: 아, 좋아서 보시는 거예요? 네,
0: 좋으니까 보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내가 내 나이에 10배 보고 죽겠다.
1: 아하.
0: 이제 그런데 막 천동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볼 때 좀 쉽진 않아요. 네, 정도하고 나이 드니까 조금 이제 조금 이 체력에 좀 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고 아, 네. 지금은 번역된 성경이 내한테 한 10권이기 때문에
1: 네.
0: 뭐 현대어, 현대인, 뭐 세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 보면서 많은 걸 내가 체득을 하죠.
1: 그렇군요. 네.
0: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한다.
1: 예.
0: 사람과 만나면 결국 말하게 하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지만 하나님 만나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직장 다닐 때 그런 경험도 있었고.
1: 그렇군요.
0: 내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요, 새벽에 불 켜놓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30분 번지기 위해서 30분 동안
1: 차, 그 엄한 군부대에서 그렇게 성경을 네, 사랑하시고
0: 그 붉게 막 희미한 불빛 그때는 젊으니까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하고 막 딱 준비해가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가기도 했는데 뭐 이런저런 그런 이제 그게 많죠.
1: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 내가 성경을 본 것 같지만
0: 그럼요.
1: 성령께서 보도록 인도를 하신 거네요.
0: 그럼 내가 내 의지가 못 보죠. 절대 못 보죠.
1: 자, 네. 성경은 인간의 의지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네. 오늘 분명하게 네. 541독을 네. 막 끝내신 김영태 목사님.
0: 내한테 전화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힘든 분이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1: 아, 성경 봐도 나는 네. 안 읽어진다. 네. 네. 덕화교회 네.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찾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사실 뭐 시국이 어수선하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또 참 이게 탄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지금 시대일수록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성경 밖엔 답이 없다.
0: 네.
1: 이런 말씀을 요즘 후배들한테 많이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0: 네, 그럼요.
1: 그 어떤 내용이세요?
0: 제가 이제 은퇴한 후에 이제 활동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0: 아, 그러나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본다든가
1: 네.
0: 어떤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게 보면 이제 현직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목사들 이제 어떤 방송을 통해서 보면 지금 거의 한 이구동성이 성경이에요.
1: 아,
0: 성경을 돌아봐야 된다.
1: 그럼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0: 했는데 네. 지금 더 갈급한 것 같아, 간절한 것 같아.
1: 아.
0: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안이 성경밖에 없다.
1: 네.
0: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1: 아, 이거 좀 네.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0: 봐야 되고 목사들이나 누구든지 성경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1: 그러니까 성경을 네.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기다 하면 맞는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0: 나는 이제 목회 끝나면서 뭐 내가 예수님 아니지만 아 목사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구나. 아. 환영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네. 마지막은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예, 버리고 가는 것이다. 이제 그건데 이제 그렇게 살면 큰 문제 없죠.
1: 야, 지금 예. 특히 요즘에 예. 주변에 성경밖에 답이 없다라고 지금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보인다는 거죠.
0: 그렇죠.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강단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1: 아멘.
0: 예, 그런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여러 그 종류를 보는 중에 많지 않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네. 죽은 지 벌써 200이 훨씬 넘어서 한 300인데
1: 네, 조나단 에드워드. 네. 네.
0: 그럼 그분은 목회할 때 그분이 예일대학 입학할 때 수석 졸업할 때 수석 그런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1: 네.
0: 내가 그분 그 설교지를 쭉 봤는데 정말 칼이에요, 칼. 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지금 그분의 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왜 책이 나옵니까? 그분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1: 아멘.
0: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그 설교할 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설교 원고만 읽은데도 역사를 난다고 그러잖아요.
1: 아.
0: 나는 그래 보내봤지만 그게 나는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1: 아멘.
0: 내가 또 좋아하는 분이 그분이 60년대 사람인데 미국에 그 토저 목사라고 에이든
1: 워셔 토저 네네
0: 그 마이트 시리즈가 뭐 원래 한 70몇 권 있는데 한국에 나온 게 지금 36 권인데 제가 다 네.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 사이드북까지 한 50 권을 봤는데
1: 네.
0: 그분이 영성이 대단한 분이 그분이 아하. 그 책에 맨 책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냐 쇼냐
1: 아하.
0: 예, 진짜냐 가짜냐 음흠. 세상과 충돌하라 예, 그러면서 성경 전체 예, 그걸 가지고 소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성령에 관한 책을 세워 썼어요. 그 안에.
1: 네. 네.
0: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이제 쭉 썼는데, 그분 책 발음에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았죠.
1: 그렇군요. 네.
0: 그런데 그분이 죽은 지 40년 만에 책이 나왔어요. 지금도 네. 책이 나오고 있어요. 60년 됐는데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1: 네. 남는 거는 네. 성경, 남는 네. 건 본질밖에 없는 거군요.
0: 그분들이 다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그 모든 테마가 성경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그 또 어떤 목사는 어떤 목사님 신학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아까도 그 어떤 분이 한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
1: 네.
0: 그 정도만 발견되면 신앙생활이 뭘 힘들겠어요. 예수님 못 만나니까.
1: 네.
0: 성경에서 예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성령님의 어떤 그런 감동도 없고
1: 네.
0: 그러니까 늘 그냥 싸늘하죠.
1: 아,
0: 그 착잡하고.
1: 네, 평생 신앙생활 해도 예. 싸늘하고 예. 착잡하고 그럼요.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예. 빨리 성경으로 돌아오셔야겠네요.
0: 그렇죠. 내가 이제 우리 애들도 어릴 때 강의비 드리고 성경 읽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1: 야.
0: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저 대구에 그 큰 교회 우리 조카 우리 누나 아들인데
1: 네.
0: 그 생일이 목회하는데 내가 설교 한번 갔어요.
1: 네.
0: 맞춰 난 다음에 그 친구 전혀 나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뭐라고 그러는데?
0: 외삼촌이 명절 때만 되면 내가 네. 전도사 때 네. 명절 되면 자기를 불러놓고 네. 줄 세워가지고 암송시키가지고 암송하면
1: 주의학교도 아닌데
0: 돈을 주고 네, 그랬다는 거야.
1: 야.
0: 우리 애들도 지금 내가 성일봉인데 우리 큰딸아이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한 60독 이상 하면서
1: 아가씨 예. 때
0: 어이, 그럼
1: 60독을 하고 예. 시집을 갔네요.
0: 지금도 성경의 관향이 그렇고
1: 야.
0: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우리 큰아이는 큰딸아이는 네. 예, 가까이 있어요. 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 외손녀가 있고
1: 네.
0: 쌍둥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내가 이야기했어요. 너 잠언을 읽어라. 하나님 지혜 준다.
1: 아멘.
0: 로마서를 읽어라. 신앙이 확실해진다.
1: 아하.
0: 그런데 정말 그 읽고 애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1: 지혜도 열리고.
0: 그럼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영어를 읽으면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하지만 그건 좀 힘들대요.
1: 야, 그러니까 네. 목사님만 성경을 네. 가까이 하신 게 아니라
0: 네.
1: 틈 나는 대로 자녀들한테 성경 읽도록 권면하고.
0: 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애들한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내가 크게 자랑할 게 없지만 세상.

0: 스펙은 없지만 그러나 신앙이 바르다.
1: 아.
0: 예. 어느 교회가 그 미국에 있는 아들은 그 큰 교회 버리 큰 교회 그 조금 이렇게 자기 성향이 안 맞고 해가지고 네.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1: 네.
0: 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걸 너무 감사하죠.
1: 우리 자녀분들 네. 스펙이 뭐 네. 별거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대단한 자녀들로 네. 키우셨고 무엇보다도 네.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조금 네.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가 성경 60독을 하고 시집 갔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이 되네요.
0: 그럼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놀래지 또 걔가 또 무려졌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결혼하고.
1: 그렇군요. 네. 목사님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요. 네. 오늘 귀한 또 실제적인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특별히 31년 10개월간 정말 여러 가지 뭐 말씀 못할 어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겪고 결국은 성경 일념으로 네. 목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는데 40대 목사님이 방황하고 갈등하셨던 것처럼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느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이 아 목회가 힘들다 여기서 중단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앞에 후배가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주시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0: 예, 목사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가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듯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항상 방해꾼, 장애물, 핍박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1: 아멘.
0: 그리고 정말 금보다 그 빛나는 그 믿음 그 성령님은 예, 그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했으니까 칼이라고 했으니까 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 아멘.
0: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때로는 병마도 이겨낼 수도 있고
1: 아멘, 아멘.
0: 예,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관계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또 사람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요한 계시록 보면 정말 드라마입니다. 나는 요즘 이제 그걸 표현을 하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1: 540독을 보셨어도 예. 또 재밌으세요.
0: 오히려 재밌죠. 한참 재밌죠. 야. 그러니까 아예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1: 성경 중독이다.
0: 아, 성경 중독이 되는 것은 성령 중독, 예수 중독, 하나님 중독, 천국 아멘, 중독이에요.
1: 아멘, 아멘.
0: 예.
1: 야.
0: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1: 네.
0: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게 있어요.
1: 네.
0: 이것이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인데
1: 네.
0: 18절을 보면 어디였냐.
1: 네. 예.
0: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1: 아멘.
0: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 아멘.
0: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위에는 핍박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칭찬 받아야 돼.
1: 아멘.
0: 예,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나님이 기뻐해요. 섬기면 뭡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1: 네.
0: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 돌아오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1: 야.
0: 안 되면 나한테 오라고 그래.
1: 내가. 자, 후배 목사님들 안 되면 덕화교회를 찾아오세요. 우리 김영태 원론 목사님.
0: 내가 이제 목회할 때, 신학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사실 목사기 어렵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렇게 참,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갈 때 내가 세 가지 서운한 게 있어. 첫째는 성경 많이 보고, 27살에 시작했는데,
1: 네.
0: 성경 많이 읽고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 그 다음에 신사적인 목사, 물질에 출연한 목사. 나는 이 세 개 다 했다고 생각해.
1: 야.
0: 예, 했는데, 이뤘는데,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오세요.
1: 야.
0: 그래서 내가 그때 가고 보니까 교인을 뭐 몇 명 보내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1: 몇 명? 아,
0: 막 큰 게 그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 필요하고.
1: 네.
0: 그러나 기본 증금을 해도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표현하는 기본 증금을 해도 기본이 돼요.
1: 아,
0: 그러니까 원리만 바로 알면 됩니다.
1: 네. 예,
0: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원리만 끼워주면 되는 거야.
1: 참.
0: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0: 아이,
1: 말씀으로 네.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네. 회복되면
0: 네,
1: 목회는 열린다는 정리를 그럼. 해주셨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보니까 걸림돌인 줄 알았던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었고 독초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약초였다는 것이 네. 나중에 드러났다는 귀한 간증을 해주신 덕화교회 김영태

0: 올러 목사님이셨습니다.
1: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한 것은 네. 이제 은퇴 이후에 우리 이제 목사들이 궁금을 해요. 어떻게 이제 지내느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조금 언급했지만 은퇴하고 난 후에 내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것이 성경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아하. 전에 난 책보다 그만뒀는데 이제는 700페이지, 100페이지, 뭐 100페이지, 500페이지, 700페이지, 1000페이지라도 끝까지 읽어요. 알든 모르든 읽게 하시는 거야.
0: 네.
1: 그러면서 행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뭐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노예 활동하면서 좀 엄격하고 그랬는데
0: 네.
1: 끝나고 나면 되게 좀 외로울 줄 알았더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0: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1: 교제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0: 네, 김영태 목사님은 행복하시답니다, 여러분.
1: 행복 행복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돼.
0: 아멘, 아멘. 네. 행복하고 싶으면 성경을 봐라. 그런 네. 결론을 내리시면서 네. 오늘 무림고사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내용을 우리 교회 전도사님에게 또 우리 후배에게 또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분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덕화교회 섬기셨고 지금은 성경 가운데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사모님하고 제2의 신혼을 누리고 계신 우리 덕화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 두려움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라. 두려움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축복을 깨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마귀의 전략, 사탄의 공략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넘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재벌로 차버린 그 안타까운 애석한 일들이 여러분 실은 외부의 침략과 공격으로 무너진 것들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마귀의 이 태클에 걸려 오늘도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버린 우리의 실수가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하여 우리 마귀 태클 피하기. 여러분 마귀의 저항과 공격은 가나안에 임박할수록 응답에 가까워질수록 축복이 목전에 있을수록 부흥과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수록 더 거세지고 저항할 것입니다. 마치 공격수가 저 뒤에서 볼을 가지고 놀면 아무런 저항이 없지만 골대 앞에 가까워질수록 극렬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부흥과 회복이 눈앞에 있을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이제 목전에 있을수록 마귀의 공격은 태클은 거칠게 우리에게 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미리 마귀의 전략과 태클의 경로를 알고 그것을 피해내고 마침내 복을 받는 마침내 축복을 노리는 주인공이

될지어다. 마귀가 가장 흔히 쓰는, 즐겨 쓰는 우리의 축복을 깨트려버리는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과 분열. 여러분, 축복 앞에서 싸움질하게 만들고 분열 갈등하게 만들어서 그 복을 다 깨트려버린다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교만하게 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버렸다고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지 않냐고 탐욕 부리다가 오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진멸해 버린다는 거야. 오늘 네 번째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 하지만 정말로 경계해야 될 전략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이제 다 왔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이런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허물어지는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울 삼아서 우리 자화상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깨트려버리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계략에 노란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밟으시길 바라고 부흥을 맛보시길 바라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1절, 온 회중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철야 기도. 그죠? 그런데 그런 건안 하고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뭐 했대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통곡.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 바로 전장 13절에,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결과 10대 2로 완전히 갈려서 두 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아무리 키가 큰 장대한 기골,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그런데 10명은요, 그 땅을 악평하며 비관적으로 보기를, 물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좋은 땅은 맞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은 안악자손, 거인들이라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노라. 우린 그들에 비하면 너무 열등해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뭐 같을 것, 마치 뭐 같이 볼 거라? 메뚜기 같이 볼 거라. 누가 유재석이래. 여러분, 자, 그저 10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2,300만 명 넘는 족속의 12명의 지도자면 꽤 권력 있고 촉망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지도야, 리더의 리더. 그 리더 10명이 품었던 두려움, 공포는 이제 온 백성에게 확산돼요. 이 꼴을 만든 거예요. 한 명이 품은 두려움은 막 전염돼요. 교만도 전염되고 원망도 전염되고 탐욕도 전염되고 두려움도 전염돼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옷을 찢으며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을 동경하며 우리는 애굽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망령된 얘기를.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 하는가? 우리 지금이라도 지휘관을, 리더를 다시 뽑고 우리 애굽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망령된 말을 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두려움은 실은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가 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던 그 두려움은 이렇듯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3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이야. 아, 진짜 우리 애굽이 좋았는데.
오늘 그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 실은 두려워.

처음에서 시작된 그 원망과 불평과 대적이 하나님 귀에 들리자 그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결과가 열 사람이 확산시킨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공포의 이야기를 보세요. 내용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2절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여러분, 마귀의 택배율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탐욕하고 교만하면 원망하고 대적하고 분쟁이 일으키고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계속 이게 돌고 돌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진짜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쩌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뭐라고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또 공교롭게 수요일 날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를 강의,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저 백성들의 견고한 성읍에 막히고 안악 정상의 칼에 내가 죽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내 부인과 자식들이 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 공포는 막연한 환상이었어요. 실제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맥없이 무너지고 그 두려워했던 안악 자손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간담이 녹아 마음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두려워 떨며 지붕은 족속처럼 변장하고 와서 엎드려 자기들을 당신들의 종이라 칭하며 우리 살려달라고 화친 맺어달라고 빌드라는 거야. 누가 두려워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고 앉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실체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항해를 보면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막아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죽여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허상, 이 두려움이라는 환상, 이 공포라는 환각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이런 이 마귀의 전략은 꼭 마약과 닮았어. 마약 중독자가요, 여러분, 그 몇십 년의 마약 중독에서 깨어나서 간증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태클 시즌과 똑같아요.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교만해. 그냥 높은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뛰어내린대. 지가 슈퍼맨 이러면서 두려워가 교만해져. 그리고 마약의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이 의심이 많아진대요. 우리 친구라는 영화 보면 막 잡잖아. 부인을 막 여성이 마약 중독돼서 그 의심이 마약 중독의 아주 그냥 가장 큰 증거래요. 그럼 그렇게 의심을 한대. 그래, 분쟁하고 분열하고 똑같죠. 그리고 잊지도 않는 허상의 환각에 살아 환상을 환각을 보며 막 그냥 잊지도 않은 벌레가 나를 뜯어먹고 있다. 막 이 안에 뱀이 울거린다. 그러면 잊지도 않는 허상 환각에 빠져 막 바바바바바를 또 떤다는 거야.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 두려움은 환상, 허구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인간이 진짜로 지니고 태어나는 본능적인 공포,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짜 주신 공포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나머지는 학습되고 사회화된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창작물의 공포고요. 진짜 인간이 본능으로 갖고 태어난 공포는 두 가지. 높이에 대한 공포,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깐난 애기들도 시험해 보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유리판을 두고 기어가게 하면 애기가 멈칫하고 못 걸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공포는 놀랬죠. 졸고 있는 것들은 아주 이 큰 소리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마음껏 누려도 돼요. 이거 저는 이 공포 외에는, 이 두려움 외에는 인간이

타고나지 않았대요. 학습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포에 대한 내가 만든 이미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처녀귀신 사진 보여주면 생글생글 웃고 뽀뽀하고 막 그래요. 하나도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공포는 높은 곳의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걸 높은 곳, 교만해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아닐까? 큰 소리, 하나님의 존엄하신 말씀에 경외하라. 두려워할 줄 알아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지금 여러분 각가지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뭔가 두려워하고 우물쭈물하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들은 마치 가짜 과속 방지턱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강연 중에, 자긴 제주도 사람이라 제주도에 거의 절반은 가서 사는데 요즘에 교통사고도 많고 렌트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차 몰다가 사고가 많대요. 그래서 과속하지 않게 하려고 과속 방지턱을 가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만든 게 아니라 색깔만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칠해놓은 곳이 되게 많대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속아서 앞에서 움찔하고 막 쓰고 움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거 가짜였구나, 허상이었구나, 그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언제요? 지나가면 하는 거야. 지나가면 덜컹 하면 그거 진짜고, 지나간 에이 아무렇지 않아, 그때서 알게. 여러분, 그러면서 가짜 과속 방지턱처럼 우리에게는 가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앞날을 꽉 막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면 확인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야. 맞닥뜨려 봐야 아는 거야. 근데 마귀의 전략은 이거예요. 공포를 심어줘서 실제로 그 공포에 맞닥뜨려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칼에 찔려 죽을 거야,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꽉 막힌 성읍에 우리는 갈 바를 모를 거야, 뭐 이런 공포 환상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모를까,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과 부흥과 회복과 응답이 있을진데,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던져준 미끼, 두려움이란 미끼를 먹고 여러분 한 걸음을 못 걸어서 목전에서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기억들은 없었는지요? 오늘 당신의 그 두려움도 허상일 수 있어요. 맞지?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어떤 친구놈 한 놈이, 야, 너 호성아 그거 알아? 너 머리 감을 때 있잖아, 눈 뜨지 마라. 왜? 그 머리 감을 때 귀신이 찾아와서 내 얼굴에 이렇게 싹 쳐다보고 이렇게, 그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귀신 눈하고 마주친대. 아이, 웃겨 자빠져. 그런데 희한해. 그 소리 들은 날부터 머리만 감으면 진짜 뭔가 가질가질한 게 뭐 앞에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어차피 눈도 못 떠. 눈 따가워서 샴푸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포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더라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짜증이 나서, 에이, 너한테 아무것도 없어. 그때부터는 머리 감고 뭘 해도 뭐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하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서 자꾸 무언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보지도 않은 채, 도전해보지도 않은 채, 그 모험해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 그 축복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확인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그 포장지를 뜯지 않아 여러분 누리지 못한 인생들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 공포, 걱정과 염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은 별로 없어. 연구에 의하면 4%밖에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 모든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고 진짜 일어난 일은 4%밖에 안 된대. 여러분,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요, 3년 동안 미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벽에서 두둥 두둥 진동과 함께 꼭 마치 벽

벽에 뭐가 있는 것처럼 두둥. 그벽 울려. 그 너무 무서운 거야.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 거야. 혹시 벽 안에 뭐가 있나? 꼭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고 누가 안에 있는 것처럼 푹, 푹, 그래서 용한 스님을 모셔왔대. 그래서 하룻밤을 집에서 재우면서 염불을 했는데 안 되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벼룩박에 달마 그림 이제 달마도 그 달마 그림을 붙여놨대요. 그런데도 안 되더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최후의 수단으로 어디 성경책을 구해와서 잘 때 다 온 가족이 염불 내고 달마 붙여놓고 성경을 품고 자.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면 온갖 신을 다 믿겠다 막 이러더라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을 해서 이게 밝혀낸 결과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매립되어 있는 수도관 안에 공기가 차서 그런 거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맨날 그래서 애들 막 울고 막 3년 동안 그랬다는 거야. 확인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 전에 그거 새벽마다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소리. 새벽 4시.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그러면 숨소리만 싹, 싹 나고, 아무 소리도 안 해. 새벽 3시, 4시만 되면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노이로제에 걸린 이 아저씨가 세상은 이런 일에다가 제보를 했네. 그래서 걸려온 전화를 분석해보니까 몇 개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일반 전화가 아니라 공중전화야. 그래서 그 공중전화 부스 몇 개에 잠복을 하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새벽 3시, 4시쯤에 한 아저씨가 비닐봉다리 같은 걸 들고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그때 어디다 전화를 하는데 벨이 울려. 이 아저씨 벨이 울려. 드디어 잡았다. 막 쫓아갔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제보자가 어? 형님 여기 웬일이요? 이런 아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본향, 고향이자 고향 형님이래.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대체. 알고 보니까요 몇 년 전 그 고향 선배가 술 먹고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대. 노래방 가자고. 근데 밤늦어서 싫다고 끊었대.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네. 아니 노래방 가자는 걸 거절한 게 너무 섭섭해서 몇 년 동안을. 그분도 참 성실하신 분이야.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끊고 이걸 반복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몇 년 동안 공포에 떨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는 지금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치열한 이 사회 경쟁 속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꾸 졸업을 연기하고 자꾸 편입하고 유학만 뱅뱅뱅 학교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진다고 하고요. 제가 30여 년 전 그 일본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히키꼬모리 아시죠? 은둔형 외톨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막 쓰레기 같은 이 룸 안에서 밖에서 안 나오는 세상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 기록만 해도 일본에 145만 명 이상이 히키꼬모리로 추정돼요. 145만 명. 우리나라 기록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는 모르겠고 젊은 청춘들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달하고 가장 밝아야 될 이 청춘들 가운데 무려 여러분 54만 명 이상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한 발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바깥에 나오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던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청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뭔가 두려워 도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치를 뒷걸음질치려 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방 안에 숨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나오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찬란하고

밝은 햇빛이 나를 기다릴 것이고, 아, 다음 주쯤 나오세요. 장마 끝나면.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용기 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두려워, 정말 내가 한 건으로 뗄 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나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 초창기 그 설교 원고와 글을 그대로 제가 여기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25년 전 내가 신대원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 막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었던 일이 뭔지 알아요? 나 이것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나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했던 첫 번째가 찬송가예요. 내가 찬양을 너무 못 부른다, 이런 은혜 없는 찬양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이걸 가장 두려워했더라고. 근데 보세요, 꽤 잘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 왜 그랬나 하니까, 그때 저는 약간 이제 음악 친구들하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고음 영역에 락이나 뭐 락발라드 같은 걸 좋아해서 굉장히 고음대 영역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찬송가 같은 이 음역대가 저한테는 좀 잘 안 맞아서 내가 들어도 은혜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 맞춰 목소리를 갈아주시고 음역대를 떨어뜨려 주셔서 찬송가에 적합한 목소리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이 찬양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꽤 많아요. 아, 지난주에도 보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찬양 만들면 눈물이 나서 교회 왔다, 이런 사람들 지금 꽤 많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것도요, 매일매일이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용인성자 갔다 와서 갈망성교하고 또 뭐 결제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한 9시, 10시까지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전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요. 뭐 진짜 뭐 금식 해야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긴장되고 두려워서 밥이 안 먹혀요, 밥이. 오늘도 저는 청심환을 먹고 섰다고요.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말씀 주면, 이거 성경을 몇백독을 해도 야 이제 좀 알겠다 하면 또 모르겠어. 성경은 진짜 신비한, 이거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또 안 되겠고, 뭔가 목회 할 만하다 하면 또 모르겠어. 해도 모르겠다. 말씀은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해도 난 부족함을 느끼고 난 너무 설교 자신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밤 10시쯤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긴장이 쫙 풀리면서 집에 딱 들었으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이거예요.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에 아무리 피곤해 새벽 1시, 2시까지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자야 돼. 이게 지금 25년 동안 반복이에요. 이렇게 매주가 전쟁 같고 너무너무 무서운 하루하루의 연속인데도요, 막상 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여기만 서면 너무 행복해.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설교 뭐 내가 행복한데 자기들이 하여튼 그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요 전에서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에서 도망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촉강대상에 설 때 12월 7일 날, 그때는 집회를 올 때는 만만했거든. 아, 부흥회 올 때는 이거 막 3일 동안 휘잡아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담임 목회자가 올라오니까 막 너무 또, 아직도 그날 내가 떨면, 그날 크리스탈 강대상에 내가 다리는 숨겨졌지만 막 다 떨면서 그 설교를 시작한 거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저한테 한 설교예요.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두렵고 버겁고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못 올 것 같겠다.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지금 보장됐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와야 되는 그 발걸음이 실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하면서 한 주 한 주 그 용기 시리즈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두려웠던

우리 교회 그따 썰고 보지 그때는 이렇게 다들 째려보는 것 같고 그 눈빛들이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 근데 지금 7개월 지나고 맞닥뜨려 보니까 실은 도망치려고 했거든. 안 오려고 했거든. 그런데 맞닥뜨려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안 만났으면 우리 누님들 못 볼 뻔했잖아.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 행복해서 그냥 매주일이 잔치집 같아서 한복도 입어보고 막 그냥 별짓 다 해보는 거야. 그냥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두려워, 무서워, 용기가 안 나. 이러면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면 할만할 거야. 해보면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가짜 과속 방지턱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에이 별것도 아니네 외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이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할 때 두려움의 환각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누가? 예수님도. 예수님도 인간 육체를 입고 있다가 오셨더니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건 딸은 허접한 어도 일개 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도 그러시다니까.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솔루션이 이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즉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바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어머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애통해 하시며 41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 크게 한번 읽고 아멘합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공포와 염려와 걱정의 늪에 빠져 헤어져버리지 않으려면 뭐하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면 된다. 깨어있어. 여러분 잘 때 꿈을 꾼지 깨어있을 때 꿈꾸지 않는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의 환각은 깨어 기도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의 순환 고통을 앞두시고 두려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기도로 승리하시더니 여러분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넉넉한 배려와 담대함으로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니 두려움에 매몰되어 여러분 다 십자가의 도상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고 또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능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여러분 찾아오더라고요. 두려움에 짓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당당하게 맞서셨지만 여러분 죽음의 공포도 짓밟아버리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한 어린 여자의 말에도 꿈틀하고 움찔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늘도 염려하는 이유가 내 상황이 급박한가 형편의 열악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요즘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제자들의 배를 뒤엎는 풍랑과 비바람에 그들은 죽을 것 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겁쟁이 용기 없는 자들아 이렇게 안.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 뒤에 대구절은 이 용기 없는 자들 이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런 그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선한 의도를 신뢰하고 오늘 상황 처지 형편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가 나를 향한 선한 의도만 딱 바라보고 믿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두려움은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둠처럼.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란 존재를 관념화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어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실제하지 않아요. 관념적인 거지. 여러분 어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도 여기는 어둠이었다니까. 근데 그 어둠이란 존재가 빛과 대립하여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이었을 뿐이에요. 빛이 들어오자 어둠은 그 자리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도 어둠 같은 거예요. 실제하지 않고요. 실존하지 않고 관념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이 어둠처럼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있어? 빛이 없으니까 그 공간이 어둠을 채운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어둠이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루터교 목사였던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뒤에 루마니아는 아시는 것처럼 공산화되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정부 체제 안에서 정부의 지도 아래서 세워진 평양 같은 가짜 교회들은 있었지만 이제 이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지하교회로 들어가 진짜 목회와 신앙을 목숨 걸로 하다가 1948년에 투옥되어 14년 동안을 고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 공산당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말씀을 읽던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인상 깊고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펴놓고 성경 안에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이나 있을까 다 세어봤더니 365번이더랍니다. 저는 쉬어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그렇게 다르더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막 이런 것까지 다 합쳐도 하여튼 나는 365개가 안 나오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시간 많이 남고 할 일도 없으신 분 있으면 한번 쉬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365일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같이 365일 두려워하지 마 내 딸아, 놀라지 마 내 아들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귀 기울이면 그럼 매일매일을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물리치며 두려움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운 게 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도 두려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0: 전요 인생의 고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아프고 뭐 뼈가 부러지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뭐 수술의 관계 뭐 모든 이상하게 모든 장소와 배경과 인물은 통로는 다 다른데 똑같이 저한테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꼭 주세요. 목회를 처음에 결단했을 때 여러분 내가 대수술을 일본에서 들어갈 때 영국에서 한국에서 들어갈 때 이상하게 통로 다 다른데 한 전도사님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 나를 응원하러 온 청년부 지체들 이상하게 벽에 걸려있는 액자 딱 이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게. 이상하게 나의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보다 이 말씀이 통로는 다르지만 수단은 다르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다 이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니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말씀 들으니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이런 믿음으로써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그 순간순적인 인간의 고비와 축복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목전에서 저를 얼마나 두렵게 아 진짜 저 오게 한 달 전에 제일 힘들었다니까 여기 제일 힘들었다 그때 토끼였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 난 또 싸돌아다니면 집회만 하고 있겠지. 집회만 하다가 한 7년 뒤에 만났겠지. 우리 또 집회 3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자꾸 목전이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커지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거꾸로 야 임박했구나 와 축복이 가난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실은 제가 월드컵 특집으로 시작해서 32강 떨어진 그날부로 딱 접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마음을 주니까 아니다 계속 진행해라. 내가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내 딸한테 꼭 들려줘야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꼭 들려줄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네 번, 첫 번째 분쟁,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탐욕하고 맥주감사주를 해서 끝내려다가 네 번째 시리즈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섯 가지 뭐예요? 분쟁, 교만, 탐욕, 두려움. 응. 안 가르쳐줘. 다음 주에 와야지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소책자로 만들려고 해요. 이 마귀의 태클 피하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응 매뉴얼로, 내가 교만 될 뻔했어. 교만. 내가 탐욕이었구나. 또 우리가 쌈질하다 다 끝낼 뻔했어. 산통 깰 뻔했다. 두려워만 안 되지, 두려워만 안 되지. 네, 안 되지. 요거를, 이런 서책자로 만들어서 매뉴얼로 좀 지니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 시리즈 끝나고 또 바로 책 작업 들어가서 여러분 또 책을 또 출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마귀의 태클이 있어서 내가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마귀는 원래 그거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든 당신 태클 걸어서, 우리 교회 태클 걸어서, 여러분 가정 태클 걸어서, 여러분 자녀 태클 걸어서, 여러분 그 복 못 받게 하려고 안 달라는 놈들이 사탄인데 여러분 사탄은 태클을 걸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그래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상황 따위에 이 처지와 형편 따위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뒤돌아서면 안 되지 뭔가 포기하고 두려워 주저앉을 뻔했던 절망의 목전에 이 말씀이 저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꼭 일으키고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멋진 도약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5-285-1244번, 지역번호 025-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혜와 함께하는 성과산책 썸머 스페셜. 평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과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혜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첫째, 기도에 힘쓴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두 번째, 받은 복들을 떠올리며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4절. 세 번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노력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네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시편 37편. 다섯 번째,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집중한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기도에 힘쓰고 받은 복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정답일 것입니다. 이 여름 근심과 걱정보다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세 곡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Back to the Bible 뮤지션스의 연주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바리톤 박수길. 그리고 세 번째로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경동교회 성가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처음에 들으셨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바리톤 박수길,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경동교회 선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와 간구에 대한 찬양 세 곡입니다.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박신아 과외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베이스 김요한입니다.

기도와 간구에 관한 찬양 세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박신아 과요였고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줄리어드 트리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기도하는 이 시간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 준비했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그리고 주의 은혜라, 바리톤 우주호와 토이토이 선교 찬양단, 그리고 항해자 서울대 찬양 선교단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프라노 한나영, 주의 은혜라, 바리톤 우주호, 항해자, 서울대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이제 제자의 도리에 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와 제목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 예수 따라가며, 서울 모태도 합창단.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바리톤 김성길과 국립합창단.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베이스 임승종의 음성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하시고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여름이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무덥고 비도 자주 내리는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만 더 잘까? 오늘 일정이 뭐였더라? 일단 커피부터 한 잔 마셔야겠다. 저도 하루를 시작하면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번 한 주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왜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먼저지? 하나님도 일 끝나고 야식을 먹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을 말씀하시며 저녁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녁이 먼저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콕콕.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중에서도 신뢰악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뢰악곡은 프랑스어로 뮤직 드 샹브.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보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친숙한 명곡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콕콕.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뢰악곡은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이번 한 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먼저

먼저 떠오른 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프랑스 시인 폴 베를렌의 시 달빛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으로 잔잔한 물결 위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과 고요한 밤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낮의 햇살이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면 달빛은 지친 하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빛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녁을 먼저 허락하신 것도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쉬게 하시려는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드뷔시의 달빛과 함께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쉼과 평안을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바라며 계속하여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넷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연주할 때마다 눈물이 앞서는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입니다. 이 찬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지만 왜 그랬니?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었니? 하고 그의 잘못을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뒤 그저 단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한 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베드로에게 당장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먼저 그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녁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도 같지 않을까요? 먼저 쉬게 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그 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클라리넷으로 들려드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불볕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어디 나가지도 못했지만 그만큼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새삼 제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아침의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녁을 먼저 두시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을 먼저 두신 것은 먼저 쉼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이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혜가 먼저란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란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란다,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먼저란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다, 내 딸아, 먼저 내 품에서 쉬어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한절 한절 깊이 묵상할 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저녁이 먼저인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쉬게 하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신 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저녁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멈춰있는 시간,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시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저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저 잠시 쉬어가라고 내어주신 시간이 아닐까요? 딸아, 혼자 버티느라 애쓰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잠시 하나님께 기대어 쉬라고. 우리의 삶에도 저녁을 먼저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

보다 먼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맞이한 저녁은 어느새 우리를 새로운 아침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저녁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해요. 그럼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려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더 좋은 재물과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바른 삶을 원하신다고. 더 드리는 손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을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며 찬양의 웃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옷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순종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충실하게 걸어왔는지를 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신앙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신앙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의 순종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십니다. 예배 시간의 고백보다 월요일의 모습을 보십니다. 찬양할 때의 모습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친절과 작은 정직,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함께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창세기는 에녹의 업적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화려한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높아짐보다 겸손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김대한님의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올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에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 화를 내지 마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안이었는데요.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한 이런 방법은 잠시 잠깐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화, 즉 참된 평안함을 줄 순 없습니다.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씨!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4: 써머.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포를 고정시키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은 태풍이 아닌 배 안에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인데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힘과 자양분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못할 만큼 혼란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당신이 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문제, 두려움, 의심, 걱정, 역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마음을 말씀하시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영혼을 다독일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읽고 알고 공부해야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함입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입고 누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에 금세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누구든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로 인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을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찬송 소리가 혹은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또는 남을 위한 작은 손길 하나가 위로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힘있게 찬양드리며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 CCM 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에의 찬양, 그리고 오늘의 첫 찬양이었죠. 여러분을 힘차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기쁜 소리 들리니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김대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더 프레이어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찬양 부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어미새가 어떻게 새끼들을 보호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새끼새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작은 빗방울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작은 몸들을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날개 아래 두고 덮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폭풍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시와그림의 손방패, 쿠스타워십의 주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적은 금액에 팔리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머리털의 수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그래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안다 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품으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궁은 이 신하들이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기분을 살피느라 불안하고 혹여나 눈밖에 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죠. 하지만 들판의 참새를 보시면 이 녀석들은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며 살 때 우리는 늘 불안한 이 신하의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치를 보느라 지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이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상상을 좀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거대한 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이 거인의 눈에는 그 파도가, 배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이 파도가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거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 안에 사람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막 거대한 파도, 인생의 시련 때문에. 하지만 그 배를 붙들고 계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덮치는 그 파도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꽃을 화려한 장미나 백합과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들꽃은 이 장미나 백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작은 들꽃을 더 아름답게 입히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지금도 입히고 계신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열등감은 세상의 잣대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윙윙의 하나님의 작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이번에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열매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마지막 자신을 향한 열매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후회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의 인내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가 예람 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갈 때 아는 찬양이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

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인내의 스승인 욥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의 맹 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인내가 어떻게 올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별그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에서 아홉 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인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산 가운데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인내를 이루며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또 병든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바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춘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동현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틱 월십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가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Listeners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팀 리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AJ 월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존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마음을 쓰고 때로는 더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에 대한 의심 또는 더 신뢰하지 못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앞길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겠지요.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저 북녘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주인이신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또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5212 성도님께서 늦지막히 지금까지 차량 운전하고 계시대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오늘도 졸음을 쫓아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의 시간이군요. 저도 운전하면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5212 성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도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신 5212 성도님께는 저희가 졸음을 좀 쫓으시라고 원두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북녘당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혹시 탈북민분들 가운데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인입니다. 이 지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돋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거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직업을 당하면서 살아온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수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게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옥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예술로도 갔어요. 군경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복무를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고 지인이 됐거든요. 근데 지인인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을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누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그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5포대, 50kg짜리 5포대, 그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5박스, 심지어 이렇게 100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간에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나님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져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몽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뺏들어가고.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간가.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이거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니 하루에 보통 두세 명씩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아프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반 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총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땔감. 땔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수 있는 땔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 안쓰러워요. 저도 잘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상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정을 뜯었어요. 천정 뜯었는데 그 천정 안에 뭘 감싼다 해가지고 여기 뜯고 가운데 뜯고 저작꾸리 뜯고 이렇게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언돌 있잖아요. 그 언돌 바닥까지 또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부엌마루가 있는데 부엌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밖에 창고 땅이란 땅은 다 뜯어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그 소리 듣고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 보니까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니다 했는데 끝내 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당 중국밖에 못갈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거기가 바로 실천이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그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이 식구들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초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수 있게끔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간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놓고 정작 오자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은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을 해놨으니까나 잡힐 바 치고는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요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편을 엿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맥 딱 자르려고. 그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놓고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이렇게 온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턱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안 먹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중국에서나 이런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한테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0: 바꿔 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니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도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쟤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브로커비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몽땅 탈탈 털어서 몽땅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병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창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튼 걸렸으니까 야 난 이제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조그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륵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중동의 원유와 가스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러시아 지방정부가 북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년들에게 과거 혁명 가요를 다시 보급하며 행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으며 노사 합의가 불발돼 사용자 측 제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한영 조선방산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오랜 조선산업 인연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의 음식과 연애, 생활 문화를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자신이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지만 아직 대규모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협상은 군사적 압박이 뒷받침될 때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양측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정세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이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과 연안 거점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순항미사일 5발, 드론 33기를 탐지해 대부분 요격했지만 해군 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정부도 공습 경보를 발령한 뒤 다수의 이란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보복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원유와 가스도 외부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 시가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임금 문제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오렌부르크 시는 환경 미화원에게 월 5만 5천 루블, 우리 돈약 106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은 월 1,400달러에서 2,100달러, 우리 돈약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부르크 시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채용을 희망했지만 시 예산으로는 해당 수준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세네갈 출신의 노동자 31명을 채용해 거리 청소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과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해외 파견 노동이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층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해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시 청년동맹은 최근 공장과 기업소 청년 조직에 과거 혁명 가요인 나는 생각해를 일제히 보급하고 청년들에게 가사를 암기하도록 한뒤 노래의 의미를 해설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사에 담긴 당 중앙 불빛, 향도, 당의 품 등의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며 행복과 미래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모든 해설을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며 충성심을 고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는 김정은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절대적 수령으로 부각하려는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행복과 미래가 김정은을 따르는 길에만 있다는 인식을 심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문화 확산으로 흔들

흔들리는 청년층의 사상적 이탈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명 가요를 활용한 사상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3년 만에 인상률이 다시 3%대를 기록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1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막판까지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과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1,730원과 경영계의 1,7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약 298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동생 앤 공주가 방한 이틀째인 지난 14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소와 엔진 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앤 공주는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 경영진을 만나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HD 현대중공업이 영국 방산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영국 롤스로이스의 함정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방산 업체들과도 함정 생존 장비와 잠수함 무장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앤 공주가 방문한 국내 민간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HD 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당시 영국 바클레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득한 일화는 지금도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영국이 회사 성장의 출발을 함께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앞으로도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올해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 47편 가운데 9편이 한국 작품으로 채워졌으며 한국 작품이 공식 초청된 것은 28년 만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아비뇽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됐고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1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내내 관객들의 브라보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안무라며 한국 공연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섬 이야기, 해녀의 삶을 담은 물질, 판소리 공연 눈눈눈 등 다른 한국 작품에도 현재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에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 마련된 한국 문학 도서전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도서는 품절될 정도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한국 공연 예술이 현대사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품격 있게 담아내며 유럽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 과정이나 북한의 정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최근에는 음식과 연애, 학교 생활, 군대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북 유튜버 북한 남자 탱고는 북한의 데이트 문화와 학교 생활, 놀이 문화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탈북 크리에이터 김서아 씨도 북한의 스마트폰과 피부 관리, 여름철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 숏폼 영상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북한 사회를 보다 친근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전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4도로 출발합니다.

0: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산과 대구 모두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가 33도, 울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함경 남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함흥 26도, 청진 2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그리고 제주도는 종일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 하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일시립 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아, 내 맘속의 찬송,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서 이 찬송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0: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아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과 북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만남이지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준우 형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의 중턱에 들어서서 지금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여름휴가를 좀 다녀오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0: 계획이 있긴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일본에 이제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비전 트립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1: 비전 트립.
0: 네네.
1: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0: 그 일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네. 뭔가 섬기러 가고 나누러 가는 시간.
0: 맞습니다.
1: 며칠 동안 가요?
0: 저희가 한 7일 정도 갑니다.
1: 일주일 동안요? 네. 일본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일본은 사실 이전에 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1: 그새 또 다녀오셨어요. 네. 이 짧은 새.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제가 일본에 오사카랑 도쿄에 갔었습니다.
1: 오사카와 도쿄요?
0: 네.
1: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오사카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오사카에서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타고 이제 도쿄를 네. 갔었어요.
1: 어떠셨어요? 그 혹시 첫 해외 여행이었나요?
0: 아, 일본이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1: 오.
0: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한국이랑 이제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쵸.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지 별로 느낌이 안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1: 언어가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는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일본어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대부분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1: 영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일본에 여행으로 갔었다가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네. 선교 차원에서 네. 방문을 하시는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0: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본 땅이 사실 그들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
1: 맞아요.
0: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어떤 무슨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교회도 사실 별로 없고
1: 네,
0: 네 좀 척박한 땅이라고 해요.
1: 맞아요.
0: 이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간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네.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비전 선교, 비전 트립을 나가기 전에 교회 차원에서
0: 네네.
1: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회도 하고
0: 네,
1: 마음을
0: 맞습니다.
1: 모을 텐데 하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약 일본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모여서 약간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맞아 일본 교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현재 목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직.

0: 또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한세 번, 네번 정도 그 모임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1: 보통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0: 일본 땅에 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아세요?
1: 어떤가요?
0: 저희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1: 네.
0: 일본에 또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권 군부, 일본 군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한국에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
1: 그쵸.
0: 처음에 이제 네, 일본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었어요.
1: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래도 지금보다 높았던
0: 맞아요.
1: 걸까요?
0: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그래도 교회가 그 한국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1: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의 국가와도 같은 곳에 다시금 가서 복음을
0: 네.
1: 전한다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큰 도전이 되는
0: 네.
1: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고향도 그렇잖아요.
0: 네.
1: 북녘 땅, 특히나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0: 네.
1: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해졌을 때 부흥의 불길이 가장 활활 타올랐던 곳이 바로 북녘
0: 맞아요.
1: 땅으로 많이 알려져
0: 네.
1: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가장 척박한 땅이 되었고,
0: 네.
1: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척박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향 생각도 많이 날것 같은데.
0: 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 땅이랑 북한 땅이랑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 땅이 더 심하긴 하지만, 일본 땅도 사실 거의 이제 북한 땅 수준이긴 하거든요. 현재 이제 보면 교회랑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고향 땅 생각하면서 일본 땅에서 선교를 좀잘 하려고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저는 통일의 때가 정말 도적같이 올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준우 형제님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0: 아, 제가 통일이 돼서 고향 땅으로 가면요.
1: 오고 갈수 있는 상황이
0: 아,
1: 되면
0: 오고 가면. 저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일단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를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고향에 있는 친척,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제 번업도
1: 네.
0: 있으니까 제 번업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것 같아요.
1: 동생이 있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형, 그거 왜 믿어?
0: 아,
1: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0: 그러면 저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1: 네.
0: 거기서 수십 년간을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순간에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거 동생, 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제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할수 있는 동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
1: 아,
0: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할것 같아요. 그래서,
1: 동생을
0: 네,
1: 섬기고,
0: 맞아요.
1: 나에게 짜증을 내도 다 안아주고.
0: 네, 뭔가 이제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0: 네.
1: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0: 맞아요.
1: 이곳 사회에서도
0: 그래,
1: 우리가
0: 맞습니다.
1: 매일같이 가는 도전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싣고 고향 땅에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너무나도 할 얘기가 더 많고 나누고 싶지만 김준우 형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0: 제 고향 땅의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0: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계신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셨으면 잘 지내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0: 네.
1: 우리가 함께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 참,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겠죠? 정착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뭐,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나눌 수 있는
0: 네.
1: 그날을 꿈꾸면서.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선고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의 예배도 은혜로우셨는지요?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지만 이 이른 아침의 고요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우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다윗이 특히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찬송하며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을 기억하면 그의 뒤를 따르는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참으로 부러운 수식이 우리를 채근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0: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우리는 에스겔 27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에는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로는 일종의 화려한 초호와 유람선과 같은 그런 멋진 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는 26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화려했던 이 두로의 이 크루즈가, 호화 크루즈가 동풍에 의해서 깊은 바다에 난파되는 장면으로 또 반전을 이루어 묘사를 하고 있죠. 화려한 대형 크루즈로서의 이 두로의 멋진 모습을 에스겔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두로가 뭐라 그러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처럼 멋지고 괜찮은 초호와 유람선이 없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인류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이 교만의 아주 중요한 이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쌓았던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처럼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탑을 쌓아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요런 시도가 바로 이 두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참 이 호황기를 계속해서 구가했습니다. 이 고대의 바벨론과 같은 고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아주 부유함을 계속해서 구가했었죠. 두로가 주목을 받았던 때는 언제부터냐면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 때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목재를 요청하고 또 돌 깎는 석공들을 요청하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그들을 보내주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성경 517쪽 열왕기상 5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2절에 이 답신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러자 7절에 솔로몬의 말을 듣고 히람이 크게 기뻐하며 8절에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과 제목과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마음껏 베어가십시오. 이러면서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그것들을 운반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성전 건축 재료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부터 두로는 부강하고 또 전 세계에 일종의 홍콩과 같은 예전에 무역도시, 지금 같은, 지금 많이 위상이 바랬습니다만 이전에 영국령으로 있을 때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하던 홍콩과 같이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두로가 이제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좀 변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다시 오셔서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자, 마음 한편으로는 이 유다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저 나라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무너지니 야 이제 우리가 이익을 얻겠구나 하며 노골적으로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26절로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공. 그 에스겔 27장 8절 9절을 보면 이 두로를 구성하는 이 인적 자원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자, 두로가 갖고 있는 거대한 무역의 힘, 이 바로 이제 지혜롭고 능숙하고 기술이 좋은 숙련 뱃사공들. 자, 이런 사공들이 무엇을 몰고 갔느냐? 이 두로라고 하는 거대한 초호와 크루즈를 몰고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강력했던 두로함, 두로라는 큰 배가 26절에 동풍 하나로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러죠. 자, 그렇게 강력하고 멋지고 훌륭해 보였던 두로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 27절에 나와 있는 재물, 상품, 물건, 사공, 선장, 틈을, 배틈을 막는 자, 상인, 용사, 이게 다 뭐냐? 두로의 자랑의 목록이었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멋진 곳이야. 두로는 이렇게 든든한 곳이야. 세상을 향해 외치던 자랑과 이 프라이드를 갖는 이 근거가 되는 목록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모두 자랑거리가 심판의 목록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변하여 심판이 되는 거죠. 내가 그토록 잘났다고 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목록들로 돌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을 통해 교만했던 두로는 무너지게 되죠. 자, 이 모습 가운데 28절에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자, 두로를 모는 두로의 선장이 두로가 무너졌다, 두로가 망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 온 피조 세계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29절에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섰습니다. 왜?

항상 이제 동풍으로 인하여 갔다가는 무너지니까 못 가는 거죠. 운행을 못 합니다. 30절에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다. 통곡하리로다. 그러죠. 자, 여기 소리질러 통곡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뒹굴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띠고 자, 이 모든 활동들 자, 이게 극도의 이 재앙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들이죠. 자, 그들이 통곡할 때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애도하여 말합니다.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적막한 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누구인고 이런 뜻이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으로 마치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나 이들이 무너져서 바다 깊은 가운데 파산한 때 내 무역품과 승객이 다 빠졌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두려워하고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럽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고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두로에 난파되는 큰 배로서 난파되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입니다. 17절. 자,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으로 비유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천사들이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러죠. 자, 이들도 어떻게 무너지느냐. 8절에 하루 동안의 재앙,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으로 무너집니다. 이 두로는 동풍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죠. 자, 여기도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데 8절에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데 자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얘기를 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연기를 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두로의 멸망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로와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두로는 로마와 같은 강력한 이제 군사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온 세상으로부터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온 세상에 각종 진귀한 이 보석과 향품과 향유와 비단과 모든 옷감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두로를 통해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 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없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최고로 교만하며 살던 세상의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던 그 공통점이 바로 이 두로와 또 로마, 바벨론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586년에 두로가 이걸 보고 아하 잘됐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여세를 몰아서 이 두로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0: 두로에 올라가서 주전 586년부터 573년까지 약 13년간 두로를 포위하고 완전히 피폐해지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헬라 제국이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게다가 이 두로 섬의 본섬은요, 두로는요 이 본섬이 있었는데 그 섬과 이 섬은 본토와 사이에 바닷물이 있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그 본섬에 있는 가옥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흙, 돌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두로에 있는 이 성,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성을 토성을 쌓죠. 그러니까 방파제와 같이 쫙 이것들을 쌓아서 결국은 육지를 만들어서 정복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이 끝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 찾아오는 위험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부해지는 것 같아서 좋지요. 잠깐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 뺏기고 다 망하고 다 날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 27장 3절에 두로가 자기를 향해서 했던 이 말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요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과도하게 끝없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머물며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청지기로 또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중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다른 민족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 못지않게 참혹합니다. 동풍에 침몰하는 배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사공과 선장의 애곡이 두로를 위한 애가로 남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화려하던 번영이 어느덧 비웃음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의 멸망은 가시적인 것이므로 보는 사람들에게 확연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멸망받을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영혼의 멸망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눈에 보이는 결핍을 넘어서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피폐함과 멸망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이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지도 않도록 오늘도 경성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많이 더운 일기 속에 영도 육도 모두 강건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용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위증, 무고, 사기 사건이 100배에서 240배 정도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은 창조 후 가인과 아벨 사이의 갈등부터 시작하여서 인류는 갈등의 역사를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전쟁 같은 나라 간의 큰 갈등도 있고요. 개인이나 가정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개인, 가정, 사회, 민족 등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갈등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그 갈등은 잘 해결되기도 하고 끝내 해결되지 못한 채 파국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곳곳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당끼리 노사 간에 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갈등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먼저 슬기롭게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요. 갈등이 변하여 이해와 용서 그리고 배려가 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한 찬송 함께 나누며 썸머 스페셜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찬송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지요.

성경 속에 가장 큰 갈등을 꼽는다면 야곱과 에서의 오랜 갈등과 또 야곱의 열두 아들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두 갈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주님의 축복과 언약의 성취로 끝이 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던 것이지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서로 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미워하면 다 멸망하고야 만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조금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찬송 썸머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어서 자주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말은 그 마음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언어의 화려함이 아닌 진실한 심령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간절한 기도는 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오늘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듣는 귀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해변에서 10대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부리의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걸어다니지 못하게 된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긍정적인 성품은 사라졌으며

세상을 향한 원망, 분노가 쏟아졌고 깊은 좌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 소녀를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친척들은 틈만 나면 소녀를 찾아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도 싫던 복음이었지만 주변인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차츰 마음이 열렸고 성경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소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후원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소녀는 누구보다 깊은 좌절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구필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프레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테너 최승태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제에 관한 격언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 절제는 건강과 힘과 평안의 기초요 근원이다.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했고 절제 생활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절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순간순간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참 고요하죠.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식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농사 짓는데 유용한 그 물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수지의 물이 불어나면 집을 떠나려 가게 하고 인명피해까지 일으킵니다. 뭐든지 넘치면, 너무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다른 이들은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성의 유혹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뽑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제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절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무명한 자로 충성하며 부족해도 정직하게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전도의 용사로서 단번에 800명을 전도한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삼마가 무명의 세 용사 중 마지막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고해요. 삼마는 녹두나무 가득한 밭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삼마보다 더 위대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어요. 이렇듯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버티면 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의 목장 보고서를 빠뜨리지 않고 봅니다. 수많은 목장 보고서를 수십 년을 봤는데 매주 죄 가운데서 서서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꺾는 놀라운 적용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드러나지 않는 용사들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천국에서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가장 앞서 맞이해 주실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명해진 저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하게 섬기신 어머니 중 누가 더 큰 용사일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춘 부자 같은 사람이 겸손하게 헌신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드린 능력의 사람이 다윗 공동체에 이렇게 세 명이나 있었네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등장시키며 이들로 인해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명의 세 용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용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둘째, 부족해도 주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는 그 다음 3인의 용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32목 중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이야기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소원하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나온 헌신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까지 이름이 없던 이 세 용사 중 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만 18절부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이름은 빠지는데 학자들은 그를 요압으로 봅니다. 요압은 신념과 야망으로 목숨을 걸었기에 그가 떠온 물은 순수한 충성의 결과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채우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사람을 우상 삼아하는 충성은 충성대로 받되 그 물은 마시지 않는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에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해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이지만 다윗은 혈연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끝내 미치지 못했다고 분명히 평가하지요. 다윗 왕국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행위의 공정함으로 평가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0: 그렇습니다. 재능과 지위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의 비교의식이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차별하며 특혜를 준 일은 무엇인가요?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면서도 비교의식과 생색으로 그 헌신을 퇴색시키지는 않습니까? 술에 빠져 지내던 지난 삶에서 돌이켜 술 중독을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고 술을 줄이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가족과 친척이 모인 자리에는 늘 술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거의 싸움으로 끝났고 그 적막한 분위기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렇게 음주 문화에 익숙했던 저는 성인이 되는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짜릿함을 느꼈어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블레셋 같은 술에 대항하지 못하고 돈과 사람들 뒤에 숨어 음주 가무를 즐겼어요. 저에게는 다윗의 새 용사처럼 중독의 근원을 돌파하여 말씀의 우물물을 길어올 믿음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세상 모르게 졸거나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맺습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술을 마시는 건 큰 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믿음과 기도의 용사인 지체들에게 저의 술 중독을 고백하면서 술을 조금씩 줄이는 적용을 했어요. 회식 때 주변에서 술을 권해도 음료수를 마시겠다며 거절했지만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처음 접하는 술 광고를 보면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미혹되기도 해요. 어떤 중독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한 잔은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작고 사소한 유혹도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영웅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백성이 도망칠 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이름 없이 충성하며 목숨 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을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께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여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무명하게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등감과 우월감의 비교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우상 삼는 충성을 내려놓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무명한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흔들리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왕 각기 40년씩 120년 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일컬어 통일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BC 931년도에 이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남방 나라는 유다였는데 여기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여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누어져 함께 있었던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 통일왕국에서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의 왕국을 잔존왕국이라, 남아있는 왕국 그런 뜻이죠. 잔존왕국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약 135년 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마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잔존 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 70년. 포로 시대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잠시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만,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자마자 성전 공사가 중단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70년 동안, 짧게는 50년 동안 노예살이를,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까닭에 넉넉치 않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외적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매우 방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중단 사건이 BC 536년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BC 536년에서 16년 중단되었으면 몇 년 됐죠? 이제 몇 년이죠? 520년이 됐죠. BC 520년. BC 520년. BC 520년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말고 다른 다리오 왕인데, 그 왕 2년이 되었는데 BC 522년에 즉위했던 다리오 왕이 2년 뒤 520년 되었을 때에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 스가랴서입니다. 537년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 기초를 지대를 다지고 기초를 놓았는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53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지내서 520년 되었는데 이때는 벌써 고레스 왕이 떠나가고 고레스 왕의 아들인 다리오 1세가 그래서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된 때가 522년 BC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520년 6월달 며칠에요? 초하루에 학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1장 2절 말씀 그냥 계속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중단하고 나서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 지나면서 벌써 집을 좋은 집이 판벽한 집 요새라고 말하면 아주 좋은 집입니다. 고급스러운 집, 잘 장식된 집, 집에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요사의 말로 또 바꿉니다. 예배당은 왜 안 짓냐 그런 거죠.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따뜻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었느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헛짓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데 수확이 없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시는데 갈증이 끊임없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삭스를 받아서 전대에 모으는데 쌓이는 게 없습니다. 형편없는 삶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너네만 먹고 잘 살고 잘 살겠다고? 예배당은 언제 질 거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오십시오. 예배당 지으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예배당을 지으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요? 원인이 뭐라고요? 너는 너네가 잘 살겠다고 하지만 너네가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내 집이 황폐했는데.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너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모든 자연계까지 아니 하나님의 복을 막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 문자 그대로 가뭄이 들게 했다는 말인데 사실은 모든 사업과 모든 곡물 모든 농사 모든 가축 사업이 다 안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12절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아까 1장 1절이 언제였죠? 6월 초하루였습니다. 24일 뒤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했던 겁니다. 2장 1절 가 있습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자, 아까가 6월 첫날과 24일 공사 시작했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성전 공사 시작하고 27일 된 겁니다.

24일이 되어야 한 달인데, 그죠? 7월 24일이 되어야지. 24일 아니 21일이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또 임하여 왔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9월 달이 됐습니다. 그려지십니까? 6월 달 초하루에 말씀이 처음에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학계와 학계를 통하여 스알데리 아들 학계,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요사닥에서 스룹바벨에게.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올 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학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한 거죠.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자,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말고 그냥 아홉째 달만 기억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됐습니다. 여덟째 달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월 달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6월 1일 성전 지어라. 24일 성전 시작했습니다. 7월 달 21일에 그들이. 그 다음에 8월 달이 되었을 때, 여덟째 달에 스가랴에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2장 10절에는 아홉째 달. 학계가 스가랴보다 두 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스가랴도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년들, 어른들에게,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성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성전에 짓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가면서, 너희 집 짓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 여호와의 전은 황폐했는데 짓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꿈을, 그래서 스가랴에게는 열 개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짓는 전이 그렇게 화려한 전이 아니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70년 전 멸망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난번에 지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이 참 성경 전체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짓는 성경이 지금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짓게 하고 있는 이 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전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성전 얼마나 크게 지었을까요? 실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당 한 구석만 합니다. 저 밑에 1층에 있는 요셉 홀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성전 크기, 여기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그것도 큰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성전에 비하면 더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성전을 어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습니다.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 못과 금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준비하고 또 보십시오. 심이 많은 옷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백향목에 많이 수문하고 많이 무수히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중수를 셀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게 금 820조 8천억, 한국 돈으로 지금 계산합니다. 은 100만 달란트, 역시 계산해 보았더니 한국 돈으로 115조 8,240억, 부합 936조 6,240억. 대한민국 금년도 예산이, 본 예산이 690조였었는데 추경해서 아마 한 7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년 예산 700조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데, 요셉 홀보다 작은 예배당 하나 짓는데 936조 6,240억 금은값만. 아까 우리가 봤잖아, 노설 그 중수를 셀 수 없는 것.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운수했고 석공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공교한 기술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갈 수 없는 수많은 것. 근데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이 예전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내가 이 전을 내 영광으로 채울 거야. 이 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거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값비싸게 들어갔냐, 얼마나 편안하게 시설을 갖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 방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빌딩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팬시한 빌딩, 글래머러스한 빌딩, 럭셔리한 빌딩, 스펙터클한 빌딩, 뭐 진짜 화려하고 멋지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런데 그런 빌딩, 그 어떤 빌딩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짓는 이 빌딩, 우리가 지은 이 빌딩, 현재 예배당, 아니 지금 현재 지하실에 한 칸 반 칸 빵을 얻어서 개척하는 예배당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성전에 주님이 함께해요. 화려한 빌딩에 내가 함께하마, 비싼 빌딩에 내가 함께하마, 너희들이 집을 잘 지면 내가 함께하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빌딩이 될 때 그 빌딩이 참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새번역 성경 보니까 내가 뒤흔들 거야. 이렇게 뒤흔들 거야. 그 다음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뒤흔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곳에 어떤 화려함과 어떤 비싼 모든 시설,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그건 꽝이라. 8절 보실까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뭘 줘요? 평강. 이 안에 거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 중앙침례 성도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하기는 이 보배로 채우겠다. 내가 내 보배로, 우리가 보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예배당 건물에다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안은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 제가 거의 수십 번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경공부 때, 또 기타 여러 부서에서.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를 하고 110세에 떠납니다. 요셉이 마지막 떠날 때에

0: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근데 그 입관 죽기 직전에 요셉이 남기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딱 한 줄 믿음의 표상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110년 동안의 생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거, 형에게 미움받았던 거, 노예로 팔려가는 거, 종으로 종생활했던 것,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갇혔던 것, 그리고 꿈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80년 총리의 이야기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가, 애굽에서 나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 그는 그렇게 80년 동안 총리했던 애굽 땅에 자기의 해골을 마저도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리고 그로부터 320년이 지나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마지막 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은 애굽의 국립묘지에 가서 요셉의 무덤을 파재깁니다. 왜요? 해골을 가져가. 단순히 해골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들은 3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걸 가져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죠? 결국 요셉은 못 들어갑니다. 그 해골을 메고 왔던 요셉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이 다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성경 구절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왜요?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취해서 하나님 배우는 일, 하나님 공부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의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에 실패했던 거예요. 무슨 교육? 국영수, 사회, 과학, 자연이 아니라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던 교육의 실패가, 그리고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교육의 실패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단순히 다른 different generation, 틀린 세대, 나쁜 세대, 죄악의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새 성전에 들어오는 육신적인 감성의 마음은 조금 약화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의 역사, 새 꿈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여 그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 이 성전 안에 모여, 이 예배당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이 이러한 일을 이루고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종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저 북녘 땅의 인간 우상이 사라지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

2016년 7월 20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방송을 이렇게 일찍 듣고 계신 분들은 시야가 다른 분들이시죠?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진 시야는 참 특별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계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A 아니면 B, 이 길이 아니면 저 길 이렇게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세상은 3차원의 통계를 내밀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질문하지만 주님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모습이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고통에 임하는 현장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은 더 큰 도전이 됩니다. 돌무더기가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땅을 보지 않고 대신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두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 시선이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게 됐죠. 극동방송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시야로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음을 알게 되는 기적, 죄인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눈물의 기적, 내 삶의 구석구석 숨겨진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기적, 혼자 외롭게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도 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생긴 것 같고 내 자녀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며 이 땅의 문제는 여전히 가득해도 천국 소망 하나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기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 시야가 다른 이들이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기적이겠죠. 자,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이 고백하는 그 진짜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는 그 기적들. 여러분, 우리는 이 월요일 아침에 어떤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계시나요? 혹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매이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3차원의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허덕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죠. 대신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판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나 사방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절망하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그것은 우리에겐 항상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의 거인들을 메뚜기처럼 보게 됐고요. 세상의 거인들만 바라본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갖고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 스데반처럼 우리의 이 땅 중에서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의 강력한 평강을 맛보는 그런 복된 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침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법, 오늘 오프닝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복된 아침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문자 2765님도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6062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링크 받으셨죠? 여러분이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 3차원의 절망 속에서 4차원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

0: 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이 찬송들을 여러분 더 힘있게 고백해주세요. 월요일 아침은 찬송가 데이로 더 많은 찬송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실 거고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서는 A 아니면 B, 0 아니면 1, 이 길이 막히면 저 길, 이렇게만 우리들에게 조건을 준다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선택할 수 있고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우리 같이 찬송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2769님도 힘있게 찬송하시고 와 오늘 마음의 감동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공유해 주세요.

가슴에 따뜻해지는 귀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침의 쉼표, 오늘 황미경 사모님 함께 만나볼까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 그동안 참 은혜로웠던 작품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꽃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에게 어느 날 자녀가 이제부터는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나이 들고 약해지며 자녀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한편 좋으면서도 엄마는 조금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결혼하면서부터 쭉 살아오고 있는 지금의 집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마당에 심겨진 정원의 꽃을 가꾸며 얻는 기쁨도 포기하기가 어렵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며 사랑이 머문 집에 대한 추억도 그리울 것이라며 살고 있는 지금의 공간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에도 우리의 소리가 있고 이 집에도 우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엄마인 70대 여인의 섬세함에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오면서 벽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공간을 쉽게 잊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만들어진 시간도 함께 나누었던 사랑도 심지어는 아쉬움과 슬픔의 기억까지도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공간이기에 그것을 쉽게 다루고 싶지도 않고 가볍게 여겨져서도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미소 지으며 자녀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말에 에너지가 있다면 그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담긴 에너지가 우리 주변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도 그 공간에도 말로 붙여진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함부로 뱉어내며 남겨지는 엄청난 부정적인 에너지도 우리 주변 공간에 떠돌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중하고 정직하며 조심스러워야 하는지요.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은지 여쭈니 응답자의 83%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설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을

희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내 삶을 만들어갈 나의 공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간 속에서 오늘 귀한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그 공간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소망의 빛이 저는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그 안에 제가 쉼표 영상도 같이 놨기 때문에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같이 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3차원의 절망 속에서 4차원의 하늘을 바라보는 법.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계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시선이 천국을 소망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야를 저는 분명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저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의 문제는 여전히 가득하지만 천국의 소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함께하심, 형통의 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매이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이 3차원의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리기를 소망해요.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오프닝 말씀 또 많은 분들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흔히 남자들은 다 늑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남자입니다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늑대 같은 남자 여러분들에게 늑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게 죽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락스카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냥꾼은 먼저 칼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아둡니다. 그리고 그 칼날에 늑대가 아주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늑대는 멀리서도 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알라스카 늑대가 그 피의 냄새를 맡고 멀리서 찾아옵니다. 늑대는 그 칼에 묻어있는 피를 자기 혀로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피냄새 죽이는데? 역시 맛도 끝내주노만. 음에 맛있는 거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런데 뭔가 신기하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핥으면 핥을수록 더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피가 점점 많이 나오노만. 근데 왜 혀가 점점 아려오지? 포도주도 아니고 그냥 피인데 왜 머리가 핑 돌지? 나도 모르겠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만난 피를 즐기고 보자.

성적 유혹, 그것은 당신을 알래스카 늑대처럼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하룻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평생 지불해야 했던 무서운 대가를 잊지 맙시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주변국들을 정복하여 여유로운 때가 왔습니다. 다윗은 부하들만 전장에 내보내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때에 왕궁 지붕 위에서 다윗은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잘못된 성적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윗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자 다윗은 그것을 숨기려고 술수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 그 죄는 만천하의 폭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음행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렸고 그 이후 다윗은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룻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음행을 숨기고 있을 때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 음행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겪어야 했던 수치들, 음행의 씨가 죽어갈 때 다윗이 겪었던 아픔들, 음행과 살인이 자식에게서 반복이 될 때 다윗이 당했던 슬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할 때에 다윗이 당했던 위기와 수치, 성적 일탈은 이렇게 크고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적 일탈은 나와 상대방의 육체와 영혼을 망치고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혼과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면과 명예를 추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성적 일탈에 빠질까요? 알래스카 늑대가 피 묻은 칼을 핥는 것과 같습니다. 십수년 전에 접했던 통계자료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통계자료입니다. 20대에서 60대 남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70%의 남성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74%의 남성은 부인 이외의 다른 여성과 성접촉을 해봤다고 합니다. 15%의 남성은 결혼 외에 상설적인 성 파트너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매매 규모가 연간 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세에서 64세의 남자 성인들은 평균 주 1회 성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하루 35만 8천 명의 남자가 성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 25명 중 한 명이 성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7장은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음녀는 남편이 출장을 떠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한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을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본문에 나타난 성적 유혹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적 유혹은 달콤합니다. 성적인 흥분은 엔돌핀을 발생시킵니다. 음녀의 유혹은 엔돌핀처럼 달콤합니다. 둘째,

0: 성적 유혹은 강력합니다. 소녀는 결국 음녀의 집에 들어가고 맙니다. 성적 유혹은 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셋째, 성적 유혹은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아서 소녀의 삶을 다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잠언 7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대적어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성적 유혹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은 달콤하고 강력하지만 파괴적인 것입니다. 성적 유혹의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성적 유혹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인격, 우리 체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성적 유혹에 속지 맙시다. 둘째, 채워야 합니다. 컵 속에 담긴 공기를 빼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컵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공기를 강제로 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컵이 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적 욕망을 강제로 뽑아내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로 우리 자신에게 채우면 잘못된 성적 욕망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 자신 속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속에 채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족한 성생활로 채워야 합니다. 셋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원리입니다. 요셉이 성적 유혹의 장소를 피했던 것처럼 성적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독약이 들어있는 모든 병에는 영어로 danger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것을 발음이 나는 그대로 한국식으로 읽으면 단거가 됩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danger라고 적힌 독약병을 단거라고 잘못 읽었고 그것을 마셨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적 욕망, 성적 일탈은 danger,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거로 잘못 읽어서 자신의 삶과 가정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을 때면 우린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리에 놓곤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골리앗의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독을 들으셨고 거룩한 분노를 다윗의 물맷돌에 담아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죠.

가끔 보면 내 안에 골리앗이 꿈틀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염려를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과 욕심, 불신과 염려를 향한 싸움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은 내 앞을 막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교만의, 불신과 염려의 골리앗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회개로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좀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새 찬송가 552장의 피아워십의 찬송가로 함께 할게요.

아멘. 피아워십의 힘찬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 영화가 개봉돼서 아마 많은 분들 이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영화 다윗이 개봉을 했죠.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뭐랄까 네 영화 보신 소감? 관람평? 한 줄 정도 남겨주시면 좀 제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호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면 좀 의례 자연스럽게 골리앗보다는 다윗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당연히 그런 모습을 배워가야 하기도 하겠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마음 가운데 골리앗 같은 그런 마음이 은근슬쩍 고개를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참 그러기 싫은데 뭔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는 염려를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혹은 돈이지 돈, 결국엔 돈이야. 이런 말들 종종 우리가 살면서 하진 않는지 한번 그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뭐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게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앞세울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과 욕심, 불신과 염려를 향한 이 정욕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뭐든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첫 걸음을 올바르게 떼는 게 이 정도로 가는 그 시작점인데 그런 시작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자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끔 이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마음을 더 뺏기면서 지내지는 않은지 한번 그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분은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아버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찬양한 곡 한 번 더 듣고요. 네, 이 시간 퀴즈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어지는 찬양은 강원명의 음성으로 나는 주의 자녀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멘. 나는 주의 자녀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강원명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퀴즈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머 스페셜에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곳은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대권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성경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땡땡이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문제 아주 간략하게 드렸고요. 힌트로 좀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 개의 그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 족속들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다 멸절을 못했어요. 좀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에 불복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땡땡이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과연 다 멸절시키지 못하고 남겨진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무엇이 될까요? 자,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이지선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시, 1번 가시고요. 2번 나무. 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땡땡이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자, 이지선다로 드렸습니다. 1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2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나무가 되리라. 자, 오늘 선착순으로 맞춰주시는 분 두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구리에 가시가 될까요? 아니면 나무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문자를 호다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착순 두 분께 제가 커피 쿠폰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무라고 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으시네요.

아멘. 힘찬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다마리 카버흐의 There is power in the blood.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를 드렸었어요. 오늘 뭔가 문제가 사실 그렇게 노멀하진 않았던 건가요? 생각보다 참여가 많이 없으셨네요. 그래도 참 늘 그렇듯이 오늘도 정답률은 100%라는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신 우리 4949번님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고요. 가시라고 네, 정답 정확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지선다를 드리기 전부터 홀로 네, 정답을 보내주셔서 네, 너무나 독보적인 1등을 하셨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513번님께서 가시라고 하시면서 네, 월요일 오늘도 모두 힘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또 문자까지 보내주셨어요. 장문의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빨리 보내주셨는지 감탄하면서 커피 쿠폰을 슝 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답은 가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족속들이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남겨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복종하여서 결국에는 이 남겨둔 이 족속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또 다른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작은 불순종이 훗날에 큰 어려움이 되었던 거죠. 이게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100%의 순종을 하는 게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건 없다는 거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셨을 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그 힘을 상실할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될수 있다라고 경계의 말씀을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골리앗들을 꼭 무찔러내야 하는데요. 여호와의 분노의 물맷돌, 그 돌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지 않게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도 날아오지 않게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발표 이렇게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또 많은 분들 문자를 또 주셨는데 우리 2489번님 가시가시라고 하면서 즐거운 한 주, 은혜로운 한 주, 엄청나게 재미있는 한주 되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129번님 가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정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 구절의 은혜를, 그리고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발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미간에 표를 붙여 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오프닝 말씀과 그리고 이 퀴즈를 녹여낸 3분 묵상글을 준비했는데요. 묵상글 함께 하시고 찬양 함께 나눌게요. 사사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겨둔 그 족속들, 그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사실 이 족속은 처음부터 가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면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가시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남겨둔 작은 불순종이 내일의 큰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게 만들었죠. 어쩌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만 하나, 조금의 욕심, 사소한 염려 하나로 시작했죠. 너무나 작고 잠시 스쳐가는 마음이라서 뿌리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애지 않았던 그 모든 정욕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내 힘이면 충분하다,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며 내 안에 엄청난 골리앗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교만과 욕심, 그리고 불신과 염려입니다. 이 교만과 욕심, 불신과 염려라고 하는 이 정욕이 작은 가시로 있을 때 그것을 뽑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것들이 너무나 커져서 이제는 골리앗만큼 두려운 마음이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시 한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